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언젠가 제 고민에 아주 쿨하게 조언을 하던 지인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특별히 더 이상하거나 모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남의 일로만 바라볼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쿨하게 생각하고 약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내 일이 되면 일단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죠. 와닿는 게 다르니까요. 자기 일의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 있긴 한데 뭐 많지도 않고요. 또 아주 잘 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남의 일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 일은 남의 일이다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방법 괜찮지 않을까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날아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준비하고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도착을 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김현식의 그대와 단 둘이서,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두 곡 이어갈게요.

짧은 글, 긴 여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에게 댄스 학원을 보내달라고 생떼를 썼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재즈 댄스반에 등록해 주었다. 사실 내가 생각한 건 방송 댄스였다.

없었다. 아홉 살의 나는 잠은 자답 끝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 선을 그어버렸다. 그 이후로도 나는 꾸준히 선을 그으며 살았다. 재즈댄스반에서 겪었던 불편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나의 선 긋는 습관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엄마가 주로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었기에 일평생 나에게 미역국은 딱 한 종류였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지는 소고기가 없으면 그게 미역국인가? 평소에 중청색의 청바지만 입고 엄마가 아무리 상큼한 연청과 멋들어진 흑청을 사줘도 잘 입지 않았다. 굳이 불확실한 일에 도전할 이유가 없었다. 실패하면 불쾌한 기분이 들 게 뻔했다. 인생은 OX 퀴즈판 같았다. 이때까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선을 긋고 동그라미 쪽에 놓인 일만 골라 하는 방법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렇게 그어둔 선 위로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고 어느새 벽 위엔 돌돌 말린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얹혀 있었다.

이상은의 벽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박상아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이었어요. 하루의 반을 어린이의 곁에서 보내는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한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의 흔적을 하나둘 수집해서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뭐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하는 책은 아니고요. 바쁘게 살면서 놓쳐버린 마음의 퍼즐 조각들을 찾아보자. 그것도 같이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어린 시절에 마음을 동경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내면에 분명 있는데도 꺼내지 못하는 용기 같은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꺼낼 생각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그렇죠. 나이를 이렇게 먹어버렸는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바꿔 끼듯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있는데 없는 줄 알았던 그런 뭐 의지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꺼내볼 수는 있는데 꺼내보기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거면 안 되죠. 퍼즐 마지막까지 조각을 맞춰서 끼워야 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내면에도 아직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의지가 있구나 느껴진다면 아주 아주 쉬운 거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과제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충분히 해볼 수 있었는데 몇 년째 고민하다 시간만 보냈는데 아직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일들은 해봐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부산 갈매기님. 아유, 뭐,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데 잘 계시죠? 그래요. 잘 계시죠. 하루 사이라도 필요한 인사죠.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아침에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노출 들으면서 시작하신다고요. 하루가 좀 더 길어지는 날이 있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그런 날. 그런 날은 한 오후 2, 3시쯤 되면 약간 이렇게 좀 지금 몇 시인가 언젠가 이렇게 좀 몽롱한 상태가 한번 올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황금박쥐님 어서 오십시오. 거실 창밖에 아파트 나무 위로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싫지 않은 오늘 아침도 노즈 파이팅이라고요. 어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뒤에 길을 살짝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숲은 아니에요.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그 수목원 같은데 들어온 것처럼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람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존재감이 있게 그렇게 지적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아우 무슨 소리야 했다가 새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이건 이런 건 소음이 아닌 거잖아요. 약간 정말 도시에서는 이제 돈 내고 들어야 될 비유를 하자면 고마운 소리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2785 뒷번을 쓰시는 분 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416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권영섭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9622 쓰시는 분 햇살이 한층 더 반짝이는 5월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 그런지 오늘 하루도 마음이 자꾸 설레는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그렇죠. 뭔가 좀 설레는 달. 그냥 일상적인 약속이든 어쩌다 어렵게 잡은 그런 약속이든 설렘이 좀 더 커지는 달이 5월인 것 같아요. 예정하고 있던 일이고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일이라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더 설렘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현동수님 어서 오십시오. 가뭄에 단비가 촉촉하게 오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모내기 철이 다가온다고 그쵸. 양귀비 꽃이라고 사진을 주셨는데 예쁜 꽃 사진만 보고 있으면 봄은 그냥 그렇게 예쁜 걸 보기만 하는 힐링만 하는 그런 달 같지만 또 이제 농번기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농촌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은 바빠지는 달이기도 하죠. 계절. 그리고 꾸리님 아 여행을 가셨는데 속초군요. 푸른 바다 바라보면서 노추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라고. 아유 속초. 전에도 속초를 가셨던 거죠? 이쪽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자 노래 좀 듣고 갈게요. 이혜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준비했고요.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까지 두 곡이에요.

이해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이었습니다. 신민호 님이 운행 잠시 멈추고 참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주식이 자꾸 오르는데 기분이 좋죠? 라고. 좋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김범중 님 어서 오시고요. 작년 꽃냄 가득한 이맘때쯤 멀리 가는 향기 아카시아를 닮은 라디오 노추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참 1년이 그렇네요. 한창 꽃 얘기하고 이럴 때 쓸 테니까 1년이 지났네요. 벌써 1년이 지난 일들이 1년 내내죠 사실. 그리고 6382티폰을 쓰시는 분 미경님 와 계시고. 미경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아니 제가 진짜 오랜만에 뵙는단 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미경님은 많이 진짜예요. 많이 진짜 오랜만. 한 몇 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3762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지금 준비해볼까요? 유키존더블락의 Tonight 원하셨어요.

뉴키즈 언더블락의 투나잇 들으셨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니까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한 친구가 다 자야 되는 시간에 밤새 이 노래를 혼자 켜놓고 그렇게 따라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밥 먹는데 투나잇만 기억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마구마구 샘솟네요. 자, 2부 끝곡은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입니다. 커튼 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리어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0장 말씀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 첫 곡입니다. 권영섭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영미 인생이란 건.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Renault.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예삐님이 저도 오랜만에 인사해요 하셨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광주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자, 오늘은 OST를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추극장이 지금 문 열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함께 열고 들어가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전해드렸던 그 몇 개의 시간을 뛰어넘는 어떤 사랑 이야기 이런 작품들과는 결이 아주 살짝 다른 의미의 시간을 거스르는 영화 클래식입니다.

캐논 디장조 연주곡이 흐르고 있고요. 혹시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남녀를 볼 때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란 노래가 생각나고 그리고 소녀진의 얼굴이 가득한 포스터가 떠오르신다면 당신은 클래식을 보셨군요. 빠르게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혜는 소녀진이죠. 지혜는 친구 수경이 좋아하는 연극반 선배 상민에게 대필 연애 편지를 대신 써줍니다. 근데 실은 지혜도 상민을 좋아해요. 속으로. 근데 이미 수경은 겉으로 좋아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암묵적인 룰 속으로만 앓고 있으면 뭐 아시죠? 후순위인 거. 그래도 그 마음을 접을 수 없어서 늘 주위에서 빙빙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다락에서 엄마의 지난날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보물상자를 꺼내보게 되는데 엄마 주희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정말이지 자신은 이도 안 난 것 같은 절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액자 구성처럼 들어가는 전개나 또 소설 소나기가 떠오르는 엄마 주희의 사랑 이야기. 그쪽도 친구의 대필 연애 편지를 써주면서 진짜 마음이 오가는 건 주희와 준하라는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편지 속에 당사자 둘은 태수와 주희, 정략 결혼까지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래도 자기의 친구인 준하가 사실대로 털어놓자 둘을 응원해줄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괴로워하죠. 목숨까지 버릴 생각도 하고요. 결국 마음 약한 준하가 입대를 하고 월남 파병까지 가면서 떠나는데 시간이 흘러서 주희 앞에 나타난 준하는 여기서 준하는 조승우입니다. 네. 그리고 시력을 잃은 모습이었고 이미 결혼도 한 상태였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준하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주희는 태수와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나는데 그 딸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뭔가 너무 어려운 설명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지혜와 주희 이 손예진이 1인 2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혜도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닌 걸 알게 되고요. 상민도 조인성이죠. 지혜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사실을 알고 난 뒤엔 둘 다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 상민은 바로 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를 이은 인연의 고리일까요? 만날 인연은 이렇게도 이어지는 걸까요? OST에서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연주곡 태수와 준하구의 OST 가운데서 앞에서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면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내가 친구의 어떤 대필 연애 편지까지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 나도 친구가 좋아하는 그 선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의 옛날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속에 엄마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 흔적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서는 엄마를 두고 예, 또 이렇게 대필 편지를 써주고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엄마가 좋아했던 그 친구는 예, 집에서 원했던 그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그 친구가 조승우고 조승우의 아들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 선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화는 2003년 1월에 개봉을 했고요. 곽재용 감독의 전작 엽기적인 그녀가 크게 성공한 이후에 제작된 거라 그러니까 전작은 코미디 요소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통 멜로에 다가간다고 봐야죠. 2000년대 초반에서 시작한 이야기이고 중간에 엄마 주희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한 20년 이상 과거로 가니까 좀 더 순수한 정서를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주희는 뭐 여전히 얼굴은 손예진이지만 주희는 시골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준하를 보게 되는데 약간 작은 섬에 있는 귀신 나오는 집에 가봤냐고 준하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근데 준하는 역시나 작은 배를 대령해서 그곳에 가주기로 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는 제자리에 머무는데 노를 처음 저어보는 거였어요. 어쨌든 목적지로 건너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비가 쏟아지고 비를 맞으면서 수박도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재미있게 보냈는데 여기서는 배가 끊기는 게 아니라 배가 멀리 멀리 강 중간으로 둥둥 떠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밤늦게 어른들이 나서서 둘을 찾아내고 혼나고 그 소나기 속의 소녀처럼 비를 맞은 뒤 몸이 안 좋아진 이 주인은 서울로 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 친구의 태수의 대필 연애 편지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였고요. 이런 설정에서 뭔가 좀 더 현재보다 좀 더 순수했던 어떤 그 시절의 마음을 감독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준하와 지혜의 순수한 마음도 마음이었지만 태수가 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포기하려던 그 마음에서도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오기가 생기거나 우정에 금이 가는 게 아니라 더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또 감독이 역시나 의도한 순수함의 한 가지 표현이 아니었을까 짐작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 곡을 더 드릴까요? 한성민 사랑하면 할수록 전해드려요.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이었습니다. 극중 지혜와 상민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재밌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현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는데 가지고 있던 우산을 카페 주인 누나에게 줘버리고 그 지혜에게 달려나가는 상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연히 알게 된 지혜도 자기 우산은 카페 언니에게도 줘버리고 이날은 언니가 우산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가지라고 하면서 상민이 두고 갔던 우산을 들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왜 우산이 있는데 이렇게 비를 맞았냐라는 상민의 질문에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이 저 하나일까요? 라는 뭐 이러죠? 예,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이 대목에서 약간 촌스러운 억지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사랑이 그렇게 좀 촌스럽고 억지 같고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주희의 사랑 부분에서 그 월남에서 준아가 시력을 잃게 되는 게 바로 주희가 줬던 목걸이를 지키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오기 전날 시력을 잃었으니까 미리 와서 동선을 다 계산해서 걸었는데 이걸 주희가 눈치를 채고 그 눈에 초점이 안 움직이는 걸 보고 알게 되고 주희도 눈물 범벅이 됩니다. 이때 그저 손예진 참 예쁘다 이것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우는 모습도 너무 예쁘긴 했어요. 한 곡을 더 들으면서 이 코너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평강공주님이 잘 지내시죠? 5월 이벤트가 반쯤 지나갔네요. 이벤트가 잘 없는 우리 딸이 이번엔 제대로 서프라이즈를 해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사진을 주셨는데 사진을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그냥 이만저만한 서프라이즈가 아닌데요.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신청하신 노래 3부 끝곡으로 전합니다. 둘 다섯 눈이 큰 아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김범중님의 신청곡이었어요. 015B 5월 12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네요. 자, 그리고 화정님, 어제는 치과 잘 다녀왔고요. 꿰맨자리 무리 가지 않게 죽 사와서 먹었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에도 대구는 비가 오질 않네요. 오늘도 더위가 바짝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운 게 너무 싫은데 어떡하죠? 라고 그러시기에는 대구에 살고 계신데, 아, 예전에 그 시원한 데에서 오래 살다가, 그러니까 많이 더위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 살던 분이 처음 대구로 이사를 가셔서 갖가지 방법으로 더위를 쫓았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아, 정말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상할 수 없었던 더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긴 하죠. 그리고 7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까 그 평강공주님 제가 사연을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소개는 못해드렸는데 사진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으셨어요. 우리 따님이 이벤트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이건 뭐 기억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따님이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 어떤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대견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고맙고.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클래식 영화 봤죠. 정말 손예진의 눈물 그렁그렁 얼굴만 기억에 남아있다고 상수님이 남겨주셨는데 예. 그리고 1인 2역하는 영화들이 뭐랄까 자칫 얘기가 좀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클래식이라는 영화는 그냥 뭐랄까 두 개가 되게 녹아드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뭐 등장인물이 서로 녹아든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전 그 영화에서 조승우 배우의 얼굴이 자꾸 유승호 배우의 아역대 얼굴을 겹쳐가지고 좀 헷갈렸던 기억도 나요. 이건 너무 뭐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창밖으로 이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의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손해를 안겨주는 그런 어떤 전략은 아니니까요. 그냥 나만의 사랑을 좀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인성이 창밖으로 손예진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우산을 누나에게 주고 갈 때 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했구나 라는 생각에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박수치게 되고 그 카페 언니는 사장님은 계속 우산이 쌓이고 뭐 이런 설정들이 또 살짝 재밌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커피님도 예,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오랜만에 쉬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습니다. 아 언니분 내일 퇴원하세요. 아이쿠 그동안에 참 긴 병원 생활하시고 또 재활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재활훈련 치료 잘 받아서 마비된 건 없고요. 오 정말 다행이네요. 다리 힘이 없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그건 언니가 열심히 운동하면 좋아진대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라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언니분 열심히 고생도 많이 했고 했지만 그 노력으로 지금 또 이런 결과가 생긴 거니까 너무 장하십니다.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잘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좀 듣고 갈까요? 일단 현동수님의 신청곡 김종찬 산다는 것은 그리고 6617 쓰시는 분의 신청곡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두 곡 이어갈게요.

화정님도, 아, 화정님이 아니라 김창성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정님은 우리 아까 인사 나눴고요. 그리고 60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86년에 중학교를 졸업했고 오늘 40년 만에 중학교 2학년 때 짝꿍을 만나러 갑니다. 정말요? 이야, 졸업 후에 소식을 모르다가 어찌어찌 알게 됐어요. 옛날 추억에 친구네 집에도 놀러 갔었고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다는데 그 기억은 안 나고 오늘 만나서 옛날 이야기 해보려고요. 아, 희정아 이따 7시에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자 라고. 제가 더 설레고 따라가고 싶고 여기 같이 가서 옆에 앉아 듣고 싶은데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40년 만에. 오늘 하루로 그동안의 이야기들 다 꺼내놓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은 일단 만나서 반갑게 간략하게 좀 핵심적인 그 회포를 좀 풀고 다음에 또 기약을 하고 이제는 서로 연락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죠.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실린동 유리님도 땀 흘리며 일하는 자에게 시원한 바람이 감기로 힘든 자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마음을 간직하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네요. 바람도 필요하고 바람을 좀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네요. 아, 예삐님이 광주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셨죠? 신청하신 노래는 지금 준비를 해볼까요? 영과영의 얼룩진 사랑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김정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선숙님이 오늘 몸살나서 아이고 어떡해요. 빨리 너무 평소에 일이 많아요. 조금 줄여서 재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듣고만 계신다고. 6932 쓰시는 분도 또 6617 쓰시는 분도 고맙습니다. 황금박지님도 한 번 더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커피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SG워너비의 라라라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행하는데 홀대받을 일을 더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상대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상대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준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2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높을 존, 귀중할 중, 높이어서 귀하게 대한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존중이죠. 세상에 존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가 먼저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 일처럼 내 마음처럼 살펴주는 습관이 있다면 가능한 일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은혜라는 사실도 체감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제15차 선차로드 축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2일 영산성지 대각토에서 특별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15차 선차로드 축제인데요. 대종사님의 대각정신을 차와 선을 비롯해 국악이란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각기규절을 기념해 천단지전식, 함다토성, 활선다도를 주제로 기획됐는데요. 활선다도원 김복일 원장이 티마스터들과 함다토성 활선다도 시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차를 따르는 찰나의 동작마다 선의 정수를 담아내며 오감을 깨우고 숨을 고르는 과정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시연 후 우리선문화원 이여정 교무는 행사의 의미를 밝히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한 성지에서 함다토성 활선다도를 올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전하며 오늘의 이 자리는 대각의 소식을 차와 선, 음악 속에서 함께 느끼는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각의 기쁨은 소리로도 이어졌는데요. 전통가곡의 유려한 가락에 실린 영주와 단전송, 대금과 아쟁, 가야금이 어우러진 창작곡들로 행사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김선명 영광교구장은 축사를 통해 함다토성은 차를 머금고 마음을 주하면 자성이 드러난다는 뜻이라고 소개하면서 차와 선은 둘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에 첫걸음을 뗀 선차로드 축제,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가운데 이번 15차 행사가 성지에서 정신적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최 측은 이날의 기록이 향후 유네스코 문화교류와 국제적인 인문다도 자료로서 소중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제15차 선차로드 축제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봄바람에 달이 뜨면.

잠시 안내드립니다. 조금 전 11시 10분을 기해 경남 남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거나 이동 중인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했다. 26세 대각을 이루시고도 유불도 서적을 섭렵하신 후 앞으로 물질 세상이 펼쳐질 때 수행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견하며 정전, 일상수행의 요법 등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종사님을 따르는 순일한 제자들은 말씀 한편 한편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우리 삶의 품격과 지혜의 씀씀이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스스로 인생의 거울 삼아 요운품으로 담아냈다. 우리 시대의 요긴한 법문, 그것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라는 단순하고 철학적인 말씀이다. 교화를 하면서 가끔 겪는 일이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 더 부족하고 더 노력하고 더 인내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이 나는 제일 귀하고 수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감사, 감사, 만번의 감사라는 글을 올려놓고 매사를 법도 있게 살아가는 후배 동지, 어려운 경계를 감사 생활로 보은하는 그 후배 동지의 모습에 나는 선배로서 지그시 감동을 받는다. 어떤 때는 그 일의 내용을 알아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알지 못하지요. 잘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걱정이 돼서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자신의 잣대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며 저울추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본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든다. 말로 공덕을 갚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만큼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귀하고 감동을 전한다. 상대방의 내면과 인내, 그리고 내려놓는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에게서는 삶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다. 우리는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간다. 그렇게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선업의 공덕을 이어가며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깊은 골짜기의 생수처럼 담담한 가운데 은연 자중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다시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정은광 교무님의 글 추도인의 향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훈산 전도연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유무념 공부에 대하여 함께 할게요.
3: 반갑습니다.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22장 말씀입니다. 소태산 탄생 100주년 1991년 원기 76년인데 그때 제가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간사 생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청년회 마지막으로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기념 대회를 총부에서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할 때 교당 신촌교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교당의 일반회 청년회 뭐 학생회 할 것 없이 다 와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기념 대회를 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기차를 타고 저희가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그 중앙에서 뭘 줬냐면 그 기념 등을 교당마다 한 개씩 줬어요. 그래서 그 기념 등을 이제 거기 가지 못한 교도님들 이제 법회 때 보여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인가 법회가 일반의 법회가 있는데 그날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짐이 교무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짐들을 청년들이 좀 나눠 가져갔는데 저는 그 기념 등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반회 법회니까 청년회 법회는 그 다음 주에 있고 일반회도 일주일 후에 이제 그걸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교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무님들이 공사를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법회 전에 올 수 있냐? 근데 제가 그때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신촌교당까지 가려면은 시간을 보니까 아주 촉박해요. 지하철 내려서도 진짜 많이 거의 막 굉장히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 이제 한창 달리기에 자신이 있을 때라 아주 빠른 행동으로 그냥 옷을 갖춰 입고 신발을 신고 이제 그 지하철표 챙겨서 이제 막 뛰는데 뛰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이게 그 기념 등을 안 들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념 등을 들고 이제 뛰어가서 그 시간에 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때 만약에 기념 등을 안 들고 이제 뛰어갔으면은 가까스로 이제 법회 시간에 도착을 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게 열심히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기념등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왜 왔냐? 뭐 타러 여기까지 뛰어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원불교에서 무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게 무념이에요. 실수를 사실은 아주 작은 실수 한 가지만 한 건데 하나만 잊어버린 거잖아요. 다 잘 챙겼어요. 근데 작은 거 하나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거기까지 간 99%의 노력과 계획과 실행이 안 한 거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모든 보람이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게 무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념이라는 것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에서 유무념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고 대종사님이 무념으로 살지 말고 유념으로 살아라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무념할 수도 있지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작은 무념 하나가 헛수고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대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잊음,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념을 유념으로 만드는 공부가 필수적인 공부다.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의 삶이에요. 중생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은 것, 정신을 딴 데 팔고 사는 것. 신고를 드릴 때, 자 지금 신고를 드립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정신이 여기 안 와 있어요. 중생들은 여기 안 와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정신이 여기 와 있을 때 이걸 유념으로 하는 것이고, 무념은 하는 척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좌선을 할 때도 좌선한다고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거기 안 와 있으면 또 이것이 무념이 되고, 거기 와서 앉아서 1년 내내 그렇게 한 것이 모조리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무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하고 있는,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무념의 삶이요 중생계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보살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 아니라 유념으로 돌려놓는 것, 신고할 때는 진정으로 신고를 하고, 좌선을 할 때는 진짜로 좌선을 하고,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진정으로 실제로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 불보살계의 삶이요 우리의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유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의 효과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하체 운동을 위해서 스쿼트를 해라, 앉았다 일어나기. 근데 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해요. 이걸 몇 번, 몇 세트 해라 했는데 그 몇 세트를 대충 한 운동, 만 운동, 힘도 안 들이고 해요. 이게 무념이에요. 유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치가 말한 그 폼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힘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했을 때 그걸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엉터리로 그거를 더 많이 했어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도 그렇고, 기도의 위력도 그렇고, 좌선의 일심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걸 얼마나 유념을 한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이 관건이요. 나머지 무념으로 한 시간과 그런 형식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유념과 무념의 그 순간순간 유념이냐 무념이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저희는 유념을 반복해서, 유념이 일심 만드는 것도 유념이 쌓여서 일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생활이 선이 된다. 유념과 일심과 무시선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기초요 그 내용은 유념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서 유념을 반복 단련해서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무시선 공부고 사막병진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은 유념은 사실 일을 성공시키려고 해도 유념으로 쌓아서 해야 되고 공부를 학생이 공부를 할 때에도 유념으로 공부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수도인이 마음을 단련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할 때에도 유념으로 그걸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공부인은 일심을 만들어서 동정간 일심을 여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저희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정간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동정간의 공부가 조금 다릅니다. 정할 때 일심 공부는 정할 때 유념 공부는 정할 때란 말은 일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몰입해 들어가고 집중해 들어가고 다른 거에는 신경 꺼버리는 공부 이게 단성 일심이요 단성 유념 공부인데 이건 주로 정할 때 공부입니다. 정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정할 때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오직 그것만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여타의 것에는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 바른 공부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할 때란 말은 일이 있을 때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때에도 정할 때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니다. 유념 공부, 일심 공부가 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합 일심을 해야 되고 복합 유념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활쏘기랑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활쏘기 연습할 때 저 60m 떨어진 저 관역에 한 중앙을 맞춘다. 그 쏘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하는데 오직 저 목표물과 나와 그것만 생각할 뿐 다른 여타의 것에는 신경을 꺼야 돼요. 그 신경을 끄는 힘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활쏘기에 성적이 나오고 그게 잘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활쏘기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그러니까 활쏘기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제 군인이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동할 때 공부겠구나.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목표물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데 단 하나 틀린 건 뭐냐. 여타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을 끄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목표물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상황은 계속 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쏠려다 안 쏠 수도 있고 아군과 적군의 상황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게 현실 전쟁터에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 그거 하나에 꽂혀서 나머지 신경 끄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이미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죠? 바느질 일심하다가 약을 태워 먹었다. 이게 공부 잘한 겁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셨죠? 이건 조각의 마음이요. 부주의한 마음이다. 뚜렷한 일심이 아니다. 그건 일심 공부가 틀려 먹었다. 그거에 집중하면서도 바느질하면서도 약에 대한 신경을 달고 있는 거. 너의 책임이 그것이 100가지, 1000가지를 하더라도 일심 공부의 하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전부 다 신경을 놓지 않으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고개 일심 공부지 하나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공부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 속에서 일이 시작되면 그 일 그 일 일심은 하되 상황 변화도 또 조금 이따 뭐 해야 될 일도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내일 뭐 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뭐 할 것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그게 일심의 정확한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공부가 유무념 공부요, 일심 공부인데 그거를 단계를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먼저 주의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로 유념이냐 무념이냐를 체크를 한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주의심부터 주의심이 없어요. 처음에 그거 그러니까 주의심 이 얘기는 공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로 알지를 않아.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반응해버려요. 공부도 없고 조심도 안 하고 이 수준에서 이제 수준을 하나 올리려면 이게 공부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불공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는 그걸 대중이라고 하는데 대중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중 있는 마음을 자꾸 생기게 하는 그 공부를 해서 대중 있는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이요 못 챙겼으면 무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챙기고 또 챙겨서 마음을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계속 조심하고 챙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이 순숙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이요 일이 못 되었으면 무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일까지 완전히 결과까지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무념의 목적이요 일심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당하면 어떤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첫 단계에서는 화가 나면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화가 나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그냥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 화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아유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의 첫 단계는 이걸 공부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공부로 삼아서 지금 이 주의심을 들이댄다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공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유념이다. 공식 유념 공부 일심 공부의 공식은 대산종사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경계를 당할 때 일단 멈추라. 첫 단계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서 온전을 회복해라. 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온전을 회복한 뒤에는 생각을 굶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생각을 굶굴린다고 바로 바른 판단이 얻어지면 참 좋은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얻은 뒤에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버리는 대결단을 내린다. 요 3단계로 무한반복 연습을 해서 체질화시켜라 하는 게 저희가 받은 가르침인데 이거를 연습해볼 생각을 먼저 일으켜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첫 단계 주의심을 가졌느냐 그걸 연습해볼 생각이라도 일으켰느냐 하면 유념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런 경계가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이 안 잊어버려. 그걸 일으켜서 또 하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일으켜서 했어요. 그러면 유념이다. 이것이 쌓여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하면 특별히 유념하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 공부심은 일어나서 해본 데까지는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기준을 높여서 결과까지 좋았느냐. 그 얘기는 그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경계에 내가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고 판단을 잘해서 불공을 잘해서 취사를 잘해서 전부 서로 마음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는 은혜가 생산되는 결과까지 나왔느냐? 그랬으면 유념이요. 사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면 무념이다. 왜냐하면 공부심을 일으킨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 미숙해서 사실 무언가의 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이 걸림이 없는 안정을 못했든지 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행동 자체를 뭔가 하여튼 모자르게 했든지 이거를 발견해서 세밀하게 고쳐나가는 수행까지 가게끔 저희한테 지도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유념으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유념으로 한 만큼 이루어지고 그런데 저희 일심 공부도 유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정할 때는 단성 유념으로 하나에 몰입해가고 동할 때는 복합 유념으로 챙겨야 할 것,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챙겨야 할 것은 다 챙겨나가는 공부를 하되 단계를 두어서 처음에는 주의심을 일으키고 공부심을 일으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유무념을 체크하고 그 뒤에는 일이 은혜롭게 되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 유념으로 체크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가서 결국은 이 중생계를 벗어나서 불보살계에 이르도록까지 저희가 정진 또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불교 알림 책
2: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가 오는 16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원불교가 완도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소남 김영현 선생과 미산 오석균 선생을 기리며 진행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현판 제막식과 소남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유공인들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 충남교구가 오는 17일 계룡 별마루 청소년센터에서 어린이 법문축제를 개최합니다. 어린이 법문축제는 아이들이 교법을 놀이로 즐겁게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12시 어느 길거리 인터뷰 영상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살면서 하루에 가장 많이 벌어본 돈이 얼마인가요? 질문을 받은 한 점잖은 신사의 대답이 압권이었죠. 한 1200억 정도? 시리어스? 원데이 시리어스? 계속 대묻던 인터뷰어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기업의 CEO의 인터뷰였어요. 그때야 장난이 아니었구나 집중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영상 마지막에 남긴 당부의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배트를 한 번이라도 휘둘러야 홈런도 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신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이 당당한 마인드. 오늘 우리도 그 에너지를 좀 빌려와 볼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마마무의 기대해도 좋은 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평범한 신사와 성공한 CEO의 차이. 그건 결국 홈런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일단 배트를 휘둘렀느냐 아니면 그저 좋은 공이 오기만을 기다렸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입맛에 딱 맞는 공을 고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휘두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해온 당신이니까요. 설령 평범한 공이 날아오더라도 시원하게 홈런으로 날려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배트를 놔두지만 마시고 휘둘러 보자고요. 지금부터 출석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트를 휘두르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먼저 출석 문자를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도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글러브, 스위스 오로의 하이파이브.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글러브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8963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인데 비가 오네요. 그쪽도 비가 오나요? 새벽 아침엔 좀 쌀쌀하던데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어제 오늘 비가 비예보가 있길래 조금 비 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날씨 예보를 봤더니 비가 안 보이던데요? 예, 근데 새벽녘으로 좀 왔었나 봐요. 그래서 땅이 약간 젖어있긴 한데 지금은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진 않습니다. 아, 천안에는 비가 온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작은 우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번호 5041 쓰시는 분이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에 비가 세차게 오더니 지금 해가 비치네요. 요즘 날씨 참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참 알 수가 없게도 내일부터인가요? 약 한 28도, 26도, 28도,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은 30도더라고요. 낮 기온이. 정말 이게 여름이죠? 지금까지 봄 기운이 물씬 들다가 예, 이제 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더운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단단히 예 준비하자고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쁜 희원씨랑 기분 좋은 12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우효의 민들레, 한올의 느린 산책.

한올의 느린 산책, 우효의 민들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021 쓰시는 분이 모처럼 비가 내리니 세상이 맑아진 것 같은 기분이네요. 기분 좋은 두 시간 함께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랑 이런 게 비가 오면 좀 씻겨 내려가죠. 그래서 하늘이 맑아지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날씨가 매번 맑은 것도 매번 비가 오는 것도 아니어서 참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쵸? 아, 1부 끝곡으로 몽돌의 러닝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장나라의 사랑.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남을 내 꼬기 접은 어떤 마음이라든지, 워낙에 물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뒷번호 6932 쓰시는 분이,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출출해서 커피와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나도 한 입만 하시더니 빵을 반이나 넘게 가져가서 얼마나 얄밉던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참 얄밉네요. 아니 그럴 거면 하나를 더 사서 먹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한 입만이라는 게 예. 빵을 한 번은 그렇게 다 드시면 어떡해요. 예. 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저도 오늘 그 카페 사장님께서 라떼를 하나를 시켰는데, 아, 오늘따라 우유의 양을 거의 그 컵이 찰방찰방하게 정말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주셨어요. 그걸 먹었더니 배가 너무 물배가 차갖고, 뭘 먹지도 못하고 나와갖고, 아, 이 마음이 정말 확 와닿네요. 예. 자, 그렇다면 빵을 하나 더 드시는 걸로. 예, 그렇게 마무리 지어보죠. 전호성님이, 오늘은 아침에 광주에 비가 왔어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머리 자르고 집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또 머리를 또, 예, 자르시고 오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집에서 함께해요. 뒷번호 3660 쓰시는 분이, 오랜만에 테라스에 있는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회사 인테리어 때문에 강제 휴가라 카페에서 듣는 라디오는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렇게 여유를 또 즐길 수 있는 화요일이 되셨군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런 날은 그렇다면 예, 푹 여유를 즐기며 쉬시는 걸로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루시의 전체 관람과 이무진의 청춘 만화.

루시의 전체 관람가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23 쓰시는 분이 희원님 저도 집에서 듣고 있어요. 경기도 쪽인데 라디오 켜놓고 옷장 정리를 좀 했는데 작년 여름에 분명히 입은 옷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입을 게 없네요. 기분 탓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실제로 입을 옷이 없는 것도 맞고 기분도 예 기분 탓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연도가 바뀌면서 어떤 패션의 트렌드가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옷들이 올해 보면은 되게 손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가 맞고 이런 기분으로 옷장을 정리하셨다면 일단은 옷장의 마무리를 짓고 한번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옷을 탁 한 벌만 더 이상은 안 돼요. 한 벌만 한번 겟 하시는 거를 추천해 봅니다. 예. 뒷번호 5464 쓰시는 분이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우리 또 기분 좋은 12시가 성공 맛집이에요. 예. 홍경아님께서는 전주터미널에서 정읍터미널로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어 참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아님,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노래 두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로맨틱 가든에 함께 걸어요. 담소네 공방의 플라워데이.

로맨틱 가든의 함께 걸어요, 담소네 공방의 플라워데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김태우 박재범의 롤리펑크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바구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희원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환생.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이죠.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여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울려라.
1: 그때요, 춘향이가 이런 노래를 해모으더.

0: 김동률의 황금 가면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봐줘 봅시다. 조금, 예, 그 가사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고 맞추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다들 맞춰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시 한번 풍악을 올려라!
1: 그때요, 춘향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예, 그렇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정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이 와중에 또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소나무에 가는 거야.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양현 씨 노래 아닙니다. 별빛이 내린다 아니었어요. 네, 오늘의 당첨자는 5번 뽑아봤는데요. 뒷번호 2046 쓰시는 분.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뒷번호 1011 쓰시는 분. 이거 우리 부부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맞죠? 가수는 코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4540 쓰시는 분. 그리고 코나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보내주셨고 뒷번호 2257 쓰시는 분이 김희연님 안녕하세요. 저 도전합니다. 첫 문자예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첫 문자에 이렇게 당첨해 주셨고요. 그리고 뒷번호 2409 쓰시는 분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 노래요. 근데 희원님 목 아프시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 짬이 있죠. 예 노래를 한 짬이 있어서 요 정도의 깎고는 괜찮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노래 두 곡을 연달아 띄워드릴 텐데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마이걸까지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로 마음을 걸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현아의 아이스크림, FX의 롤리팝, 2NE1의 박수쳐 띄워드립니다.

현아의 아이스크림, FX 롤리팝 2NE1의 박수쳐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그리고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받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뒷번호 2116 쓰시는 분이, 희원님, 저도 아까 정답을 알았는데 운전 중이라 바로 보내질 못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코나의 노래를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예, 그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예, 요 아쉬움을 살짝 접었다가 목요일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번호 1370 쓰시는 분께선, 희원 씨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할 때 느껴져요.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왜 그런 날이 있죠, 진짜. 그리고 또 날씨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가 비도 좀 오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약간 흐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요럴 때일수록 조금씩 재밌는 일들과 뭘 하면 재밌을까, 혹은 뭐 어떤 걸 맛있는 걸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가 생각보다 짧은 것도 같지만 길기도 하잖아요, 그쵸? 뒷번호 7712 쓰시는 분이, 오늘 저랑 나이 차이 10살 나는 동생 생일이네요. 군대에 가 있어서 챙겨주질 못했네요. 늘 아기 같았는데 어느덧 군대에 가서 멋진 아저씨가 됐더라고요. 직접 축하는 못해줬지만 방송에서나마 축하한다고 전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7712 쓰시는 분의 동생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 군대에서 예,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황치열의 별이 될게,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황치열의 별이 될게,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한창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 노래가 많이 나와서 그때 당시 엄청 듣다가 요 근래 안 듣다가 오랜만에 들으니 또 좋네요. 역시 좋은 노래들은 언제 들어도 좋네요. 그쵸? 아, 뒷번호 2312 쓰시는 분이 희원님, 오늘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올까요? 어제 저녁에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원래 아침이면 문자 오는데 오늘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아 어떤 싸움에 대한 원인 자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보내주신 2312 쓰시는 분이 한번 슬쩍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둘이가 잘 만나기 위해 이런 투닥투닥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경서예지의 별빛 달빛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원인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회상 새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나만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대가 웃으면 좋아, 박지연.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0: 레노.
2: 보통은 절기표를 보고 봄이다 여름이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저는 달력보다 다른 데서 계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날이라든가 자주 보이던 붕어빵 트럭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아무도 공식으로 정해주지 않은 나만의 계절 지표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 들어 계절이 바뀌었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처음으로 반팔을 꺼낸 날이라든가 퇴근길에 처음으로 해가 길다고 느낀 날이라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나만의 계절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혜린입니다. 샤르르 샤르르.

0: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오후 시간 다들 거시기역에 거시기하고 계시지요? 오늘 내가 말이죠. 참말로 거시기역에 훈훈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길가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는 어르신 한 분을 발견했다는 것이요. 바람이 살살한데 얇은 옷차림이 참 거시기했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거시기 이 학생이 그 어르신을 편의점으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꿀물을 사드렸다는 거 아니겠소? 어르신 마음부터 안심시켜드리고는 1.5km나 떨어진 거시기 지구대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것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실종 신고까지 낸 거시기한 어르신이었어. 이 참말로 거시기 학생 덕분에 가족법으로 거시기 하셨는데, 아니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말이요, 길이에서 만난 어르신을 그냥 지러치지 않는 그 마음씨가 참 거시기하게 따뜻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취업할 때 인성 점수가 가장 크다는 거 아시오? 이 꿀물보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 마음이 더 달달한 법이요.
1: 김국환의 노래입니다. 배들어온다. 현숙의 푹 빠졌나봐.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실래요? 자, 대전의 김윤혜 씨가 대전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요.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노래라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부산은 비가 올렸는지 날이 꾸물꾸물합니다. 혜성 씨, 오늘도 최고의 방송 좋은 예의 가요세상과 함께하고 봐서 서둘러 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나의 노래 청춘 트위스트였습니다. 이현수 씨, 조녀 가요 세상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현동순 씨, 가뭄이 담비가 촉촉하게 오는 아침이라고요. 모내기 철이 다가온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영 노크해 주세요.

나영의 노래 노크해 주세요 였습니다. 부산 멋쟁이님이요. 부산은 방금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씨라고요. 최영아씨 들어오셨고요. 아카시아 꽃들이 벌들을 유혹하는 딱 좋은 날씨 너무 좋아요. 옛날 시골 비포장 노래에서 먼지 묻은 아카시아 꽃을 또랑물에 씻어먹던 생각이

홍지호의 그대였습니다. 무척 기다렸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대구에서 이영욱 씨.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벗삼아서 오늘 밤 야간 근무를 위하여 잠을 정해봅니다. 조수정님, 네, 저녁 근무 잘 하십시오. 대전에서, 예, 가뭄비에, 가뭄의 담비라서 소중한 비라고요. 어서오세요. 경자씨, 당당하게.

자,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네. 자, 짧게 짧게 맛보여드린 노래들이었습니다. 이 노래 선곡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은의 가요상 선곡표를 보시면 어떤 노래인지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경 씨가요, 예쁜 초록잎 위로 예쁘게 내려앉은 꽃도 아름답고 수줍은 듯 나뭇잎 아래로 숨어 수줍게 핀 하얀 꽃도 참으로 예쁜 날. 멋진 말씀으로 마음이 부자되고 신나는 음악으로 미소를 짓게 하는 최고의 방송 좋은의 가요상 오늘도 함께합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멋스러운 은혜로운 목소리, 멋진 매력, 형형하게 아름다운 세상에 빛이 되는 멋진 목소리.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아우 쑥스러워요. 네, 그래도 기분은 좋군요. 네. 부산의 김창석 씨, 좋은 노래 좋은 가요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영건선 씨가 어제 김소희의 초생딸 신청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역시 신청해 주셨군요. 네. 자, 그리고 햇살이 한층 더 반짝이는 5월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 그런지 오늘 하루도 마음이 자꾸 설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 자, 주현미의 노래입니다. 어제 같은 이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지금도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편해요. 저도 꼭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펜이 없어요. 그냥 뭐 생일 축하도 톡으로 하고 말이죠. 서명도 터치하다 보니까 펜을 잡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오랜만에 펜을 쥐면은 손이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글씨도 왠지 삐뚤빼뚤하고. 근데 그 삐뚤빼뚤함이 오히려 더 나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진심이 더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메모를 할 때 노트에다가 뭔가 이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펜도 맨날 잊어먹고 그렇습니다만 챙겨서 꾹꾹 눌러서 쓰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말이죠. 진정되고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뭔가 기록할 때는 메모지에다가, 메모지는 잊어먹으니까 수첩에다가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큰 뭐 글로 쓰고 싶은 손편지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국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과 편지 보내, 사연 적고 또 뭐 이렇게 신청곡이랑 적어서 정성을 들여서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08536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조은영의 가요세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참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뭐 팩스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안내를 해드리면 팩스 번호 02-2102-7788로 팩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WBS FM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냥 원음방송 검색창에다가 하시면 주소가 뜹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양의 노래 연정, 유진표입니다. 천년지기.

가사로 만든 이야기 문희옥의 평행사.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다르고 생각은 있는데 표현이 다를 때가 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내 마음만 생각했고 너는 네 상처만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다가갔더라면은,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어쩌면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사랑할 때조차 자기 마음을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랑은 같이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다른 길이에 서 있게 된다. 평행선은 참 슬픈 말이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는 선.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끝내 닿을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더 아프다.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리운데 다가가지 못한 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가장 외로운 순간인지도 모른다. 헤어진 뒤에도 사랑이 끝났다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 정말 끝난 것은 관계이지 마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속을 맴돈다. 평행선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안다. 끝내 닿지 못했어도 분명 사랑이었다는 것을.

0: 이기광의 가요 세상에서
1: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해성사랑 샤브리나님. 화요일 오후도 어김없이 쫓아가는데 큰딸이 학업과 활동 모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남은 대학 3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기쁜 소식에 마음이 참 벅찹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딸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지금처럼 환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자,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원음방송 조원영의 가요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에 참여하실 두 분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각오빠와 나래 가수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의 고창에서 왔어요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효타원 김효원 영가 어머님의 해탈 천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하며 생전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주 불멸의 법신불 은혜 속에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길 염원하며 이원희, 이민희, 이용훈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자, 아쉽게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나 쏙 들어온 남자 예, 3주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오늘 새로운 이제 노래를 틀어줄 분이 누구실지 내 팬이 되어 주세요.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두 가수, 그들은 누구인가? 각이 져서 가고 빨까? 아니면 가고 파서 가고 빨까? 발음도 안 되는 각 오빠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좀 어려운 트로트 가수 각 오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자, 탐쟁이를 넘어서 피리를 불다가 노래를 부르게 된 나래를 피고 있는 나래 씨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피리트롯 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4: 근데 오늘 왜 피리 안 들고 왔어요?
6: 아, 오늘은 피리를 안 들고 왔습니다. 제가 네. 이겼을 때 네. 다음 주에 피리를 불려고. 야,
7: 오늘
6: 공약으로.
7: 피리가 필요 없다. 피리가 이길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신가요?
6: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네.
4: 저희는 노래 대결이 아니고.
6: 그렇죠.
4: 그 팬이 되어주세요. 사정을 누가 잘하는.
6: 그렇죠.
7: 네. 팬이 되어주세요.
4: 네, 팬이 되어주세요.
7: 제 팬이 네. 되어주세요.
4: 그러나 너무 비굴하게 하지는 마시고. 네. 당당하게. 네. 네, 팬이 좀 되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8: 도와주세요. 네. 팬이 되어주세요.
4: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30초의 시간을 드리는데 정말 열렬하게 내 팬이 되어주세요. 네, 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오빠부터 시작해주세요.
5: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떨 땐 건강을 책임지는 트레이너로, 어떨 땐 긍정 에너지를 드리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각오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동과 건강과 믿음직함을 선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 팬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20초밖에 안 했습니다. 네, 자신 있다는 거지. 네, 30초까지 안 가도. 네. 자, 이번에는 나래 씨. 자, 준비되셨나요?
6: 네.
4: 출발.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피리와 트롯을 함께하고 있는 피리트롯 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뭐 피리뿐만 아니라 노래, 그 다음에 춤, 뭐 연기면 연기까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모습 보고 싶으면 저를 꼭 응원해 주셔서 저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약속했어요?
6: 네.
4: 두 분 딱 20초씩.
6: 정정당당하게.
4: 아, 네. 네. 네. 네. 아니, 가고빠가 20초 하니까 본인도 더 하면 안 되겠다. 야. 딱 20초 그렇죠. 맞춰야 되겠다. 네.
7: 제가 핑크 입으니까 또 핑크.
4: 네.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맞춰 입었어요.
6: 네, 맞춰 입었어요.
4: 아, 사전에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7: 전혀 오늘 처음.
4: 아, 그러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몰라요. 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네, 네, 만나 뵙게 됐는데, 가정의 그 뭔가 지킴이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 정말 간절함의 표현을 가고박해서 해 주셨습니다.
5: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이제 팬들의 무게를 또 짊어지기 위해서 네, 열심히 네.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팬분들이 한 만 명 되시나요?
5: 그냥 SNS 팔로워는 한 150만 정도 되는데.
4: 150만요?
5: 네, 150만 팔로워 정도 되는데. 실제 팬은 한 15분.
4: 네. 오늘 몇 분이 이제 네. 그 증언될 것인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나래 씨는 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6: 저는 아무래도 15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와우. 아, 그 생각을 하시는
6: 네네네.
4: 거죠?
6: 생각을 네, 생각을
7: 하고 생각. 미래 아시네요. 아, 방송.
4: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15만이면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6: 네. 왜요? 여기 와야죠.
4: 15만 30만으로 채우.
6: 네. 그렇죠. 그렇죠.
4: 그렇죠. 팬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뿐이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네. 네. 욕심이 가하시군요. 네. 자, 그렇지만 이분들은 진짜 정말 팬들이 이 고프신 분들입니다. 뭔가 이제는 팬덤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는 다 준비되어 있고, 네, 뭐 퍼포먼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보여줄 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팬들이 와서 응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5: 간절히
4: 두 분.
5: 원하죠.
4: 예. 네. 그러면 각 오빠는 언제 데뷔를 하셨어요?
5: 데뷔는 2019년 정도 MBC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공교롭게 딱 돌아가시는 시즌에 맞춰서 네.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조금 뭐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무작정 도전했던 네네. 운동선수에서 가수로 도전했던 게 지금 이렇게 7년째 오.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있죠?
4: 네. 아니 어떤 운동하셨어요?
5: 중학교 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 출신이고요.
4: 씨름 몸매가 아닌데.
5: 네. 그래서 이제 그 7년 전에 이제 110kg에서 네. 한 30kg 이상 감량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몸매 유지하면서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야, 씨름 선수에서 헬스 트레이너 안 어울리는데. 지금 그런 경우 많나요?
5: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네. 저는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가 네. 운동으로 건강해지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바뀌는 인생을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전파하고 싶다 생각해서 트레이너로 갑자기 그렇구나. 전향을 하게 되었죠.
4: 그래서 몸매를 자주 보여주시는 편이시죠?
5: 네. 이제 얼굴 각, 몸의 각 이렇게 좀 행사장이나 네네. 이런 데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간혹 싫어하시는 분도 네. 있지만 저는 한겨울 사계절 내내 몸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4: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네, 봤던 기억이 납니다.
5: 네네. 복근도 보여드렸고 허리도 네. 꺾었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죠. 네.
4: 참 힘들어요.
5: 네. 힘들지만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5: 너무 즐겁습니다.
4: 그게 과정이니까.
5: 맞습니다.
4: 누군가가 네.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5: 네. 그래서 네. 그 힘을 얻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4: 나래님은 뭐 갑자기 목에 사리가 걸렸어요. 네. 뭔가 긴장이 되셨나요?
9: 물을 마시다가 네. 허리를 꺾었다고 하셔가지고 저 목이 꺾이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놀랐습니다.
4: 나래 씨는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되신 거예요?
9: 저는 이제 원래는 피리 국악기 피리를 전공해서 네. 피리만 연주를 하다가 네. 이제 저희 대표님을 만나면서 대표님께서 노래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네. 이제 노래까지 또 하게 되었죠.
4: 근데 이제 특이하게 그 대표님께서 네. 그 이게 기획사 대표보다는 작사가로 알려주신 분이
9: 네,
4: 지금
9: 맞습니다.
4: 대표를 하신다고.
9: 뭐 장민호 선배님의 뭐 풍악을 울려라. 네네네. 그다음에 송가인 선배님 와사달 등등 엄청 많은 작사를 해주시던 분인데 이제 저를 보시고는 갑자기 네.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죠. 처음에.
4: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 돈을 트로트에 예, 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
9: 네, 네, 네. 네,
4: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9: 갑자기. 네. 네.
4: 그러면 이제 지금 각 오빠는 네. 한 7년 정도?
5: 네. 7년 차 지금 가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 나래 씨는?
9: 저는 이제 2년 됐습니다.
4: 2년.
9: 네.
5: 선배님.
9: 네.
4: 해보니까 어때요?
9: 잘 부탁드립니다.
4: 해보니까 어때요?
9: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고 네. 이게 7년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는 아직도 까마득한 숫자인데 네. 그래도 이 트롯의 매력에 점점 빠져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4: 근데 PD에서 트롯으로 왔을 때의 그 느낌이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좀?
9: 이어진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국악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트롯으로 많이 넘어오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노래다 보니까 이제 테크닉적으로는 뭐 결이 비슷할 수 있겠다 했는데 피리와 트롯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4: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음계 공부를 하시잖아요.
9: 네네.
4: 그럼 트롯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9: 네네네.
4: 그다음에 호흡을 하시잖아요. 피리 보면. 네. 그러면 유리할 수가 있죠.
9: 네, 그렇죠.
4: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9: 도움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4: 네. 소통률이 훨씬 강,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5: 저보단 날 것 같은데요. 저는
4: 실험하다가 넘길 수.
5: 네. 네, 갑자기 뭐 누구 넘기고 뒤집기 하다가 네. 처음 나가서 뒤집기로 뜨고. 네, 허리 꺾고.
4: 그러니까 몸으로 그냥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서.
5: 네,
4: 피리 하다가 오는 것은 그냥 피리만 네. 빼면 되니까.
5: 네. 음악을 하셨으니까. 부럽네요. 네. 음악을 하고 좀 부럽네요.
4: 그 대신. 네. 퍼포먼스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5: 네, 맞습니다. 네.
4: 자, 그러면 먼저. 각 오빠부터 노래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노래?
5: 첫 번째 곡은 사실 오늘 저도 처음에 준비를 약간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 다들 기대하실 텐데 네네. 오늘은 퍼포먼스보다 노래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도 네네. 7년 동안 네. 갈고 닦은 노래 실력 오늘 한번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조항조 선생님의 거짓말 첫 곡 준비했습니다.
4: 아, 거짓말. 네, 거짓말로 가겠습니다. 예. 자, 조항조 씨가 불렀던 거짓말을 각 오빠가 불러주시겠습니다.

0: 네, 뭔가 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표현하는 노래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고빠였습니다. 예, 참가번호 1번 가고빠였습니다.
1: 아이고, 예. 아이고 노래 부르다가 목에 갑자기 뭐 사례가 걸려가지고
0: 오늘 왜 두 분 다 사례에 걸리시는 거예요?
1: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0: 와, 아니 그래서... 가고빠 전에 나르시는 미리
2: 미리 걸렸죠.
0: 네, 그리고 이제 가고파는 노래 부르다가
1: 네, 한 소절을 놓쳐버렸네요. 어. 네. 잘 모르셨죠?
2: 아, 네, 그렇죠. 잘 몰랐어요. 네. 저는 네. 진짜 몰랐어요. 네, 네.
0: 기억님 순으로 1번 가고파, 네. 2번 나래. 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그런 거군요.
0: 네. 자, 2번 나래 씨, 네. 네,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네.
0: 자, 나래 씨가 부른 노래는 신곡 활동곡입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노래. 아닌가요? 네,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네, 노래는
3: 저는 성은 김이요.
0: 아, 성은 김이요부터 예, 본인 노래들은 이제 나중에 부르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성은 김이요부터 가겠습니다. 가고빠님, 네, 조심하세요.
1: 자, 아, 유튜브 이게 뭐 화면이 멈춰가지고
0: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성은 김이요 갑시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 가고빠, 2번 나래님의 노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렀던 가고빠의 노래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로 불렀던 노래 나래 가수의 성은 김이오였습니다.
1: 성은 김이오.
0: 자, 지금까지 이제 주신 분들을 집계를 해보면요. 쭉 보면은 나래님이 17표 그리고 가고빠께서는 14표 뭐 3표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또 내가 팬이 되겠습니다 라고 또 눌러주시면 바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예. 자, 팬덤을 찾아서 내 팬이 되어주세요 라는 예,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또 그 팬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쭉 전해드립니다. 예. 타이틀곡을 뭐 여러 곡은 전해드릴 수 없고 타이틀곡만 한 곡을 선정해서
1: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0: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되더라도 참여한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뭐 그 내일 아니어도 원래는 한번 출연하고 가는 거잖아요.
1: 그럼요. 네.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0: 그럼요. 네. 그럼요. 또 재밌잖아요. 네. 그 요번에는 이제 가고빠가 또 한 곡을 불러볼까요?
1: 아, 네. 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노래는 사실 또 이렇게 또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입원했었던 병원이 또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요즘에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잊혀지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제 노래예요.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작사했던 노래인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꽃 바람불면이란 노래입니다.
0: 네. 연분홍꽃 바람불면. 예. 자, 가고빠가 부르는 연분홍입니다.
2: 준비 좀 하고.
0: 네. 예. 자, 노래가 긴데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네. 짧은 노래가 아니어서, 예. 일단 갈게요.
1: 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쿠가 함께합니다.
1: 자,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이 저 노래, 연분은 곧바로 물면 네. 너무 이 가슴에 쫙 네. 안겨서 많은 분들이 시원한, 저기, 함정희 씨가 노래 깊이 잘 읽어가네요. 아, 네. 네.
2: 네. 제 가사다 보니까 제 실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네네네.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이고.
1: 그런데 가구빠의 모습은 조금 막 그 퍼포먼스로만
2: 유쾌하고.
1: 이렇게 네. 유쾌하게 보이는데 이 한국이 뭔가 쫙 네. 부딪히적 부분들이 돼서
2: 그러니까요.
1: 네, 딱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2: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네.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오늘 들었을 것 같아서 네네. 또 기분 좋게 노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저 중간에 또 다른, 울컥하신 줄 알았어요.
1: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네,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항상 기분 좋다고 해서 웃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대이기 때문에 밝게 보여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건데 네. 네, 본인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2: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다채로운 색깔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드리고 네. 감동도 드리고 슬픔도 그래요. 드리는 가수 될게.
3: 네. 맞아요.
1: 네. 괜히 이제 또 분위기가 좀 그러네. 아니, 그래도 이제 또 아버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네, 전해드렸던 노래였고요. 자, 이번에는 나래 씨가 또 한 곡 갈까요? 어떤 노래 부를까요?
3: 네, 저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신나는 네. 곡 네. 내장산 들려드릴 네, 텐데요.
1: 내장산이 그렇게 신나는 건 아닌데.
3: 아, 그렇게 신나는 하지만 아니 이 가곡바 선배님의 이제 노래를 좀 들으면서 네.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울컥해가지고 이거를 잘 살릴 수 있을지.
1: 본인 노래도 이제 좀 약간 이런 뉘의 노래니까. 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또 응원단 연결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주시죠.
3: 알겠습니다.
1: 네. 내장산, 네. 그 또 주신 분들이 이번 목소리 시은 아빠가 너무 맑고 좋아요. 네, 나중에 들어도 댄스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시은 아빠가 나래 씨 보고 네 그렇게 주셨네요. 네, 가겠습니다. 내장산. 네,

0: 네. 대구의 봄하늘님이 일본 갑오빠 씨름선수에서 가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신복순 씨 부산에서 가고파 응원합니다. 이분들은 안 돼요. 가고파 각오빠 해야 되는데 갑 가고파 이렇게 하시면 짓게 내는데 예, 점수가 아, 추가가 안 됩니다.
1: 저한테 가고파신 가고프신가 봐요.
0: 아, 그러니까 가고파로.
1: 아, 네.
0: 예, 그래서
2: 각오빠.
0: 네. 각 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피디트롯으로 또 해서 너무 좋다고 예, 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응원단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 연결이 안 되면 바로 또 다른 분들로 넘어가야 되니까 바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각 오빠를 응원해 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네, 자신의 소개를 해 주신다면?
4: 아, 저는 수유리에 사는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0: 곽인가요? 박씨인가요?
4: 박씨요.
0: 곽씨. 그러면 곽 오빠하고 어떤 관계신가요?
4: 아, 저 팬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같은 곽씨라 혹시 따님이나 동생이나?
1: 아닙니다. 저는 곽씨고
0: 이분은 박 씨인가요?
4: 아, 네, 네. 박씨예요. 박은경.
0: 아, 박 씨.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곽 씨가 네. 참 혼돈이 와서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자, 응원 준비되셨습니까?
4: 네.
0: 자, 응원해 주세요.
4: 지금 할까요?
0: 네. 시작해 주세요.
4: 알아, 알아, 알아.
1: 아,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거 봐요,
0: 지금. 네, 네, 네, 네.
4: 웃음 가자.
1: 네. 웃음 예. 가자만 들렸습니다.
0: 아, 웃음 가자만.
2: 네, 네. 와, 와, 그 와,
0: 어떤 분들인가 가자. 소개 좀 네. 해주실래요?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4: 네?
0: 함께하고 계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수유리 정성훈이에요.
1: 사랑합니다.
0: 네.
4: 안녕하세요. 수유리 이쁜이 언니입니다고 합니다.
0: 수유리 동네 분들이 오늘 다 오셨네.
1: 네. 그러니까요, 수유리네.
0: 네. 가고파네 집이 수유리예요.
4: 수유리사는 고현미입니다.
1: 아, 고현미님 사랑합니다. 네네네. 네, 네.
0: 가고파 집이 수유리예요?
1: 아, 수유리는 아니고요. 네. 제가 수유리에서 행사를 작년에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행사 뛸 때 제 팬이 되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오빠 자랑 좀 해주실래요?
4: 네, 너무 몸도 좋으시고요.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0: 네.
4: 그래서 저기 뭐지?
0: 네. 아, 땡입니다. 네.
4: 되게 몸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흔들림 없이 음정 하나 이렇게 흔들림 없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감사합니다. 버벅거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합니다. 은경 씨.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네.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은경 씨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0: 네.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저희가 전화기에 막 고음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런 소리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들려요. 네. 멀리 뛰고 해야 되는데. 네. 전에 가까이 되고. 네. 자, 다음은 나래 씨 응원입니다. 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네, 저는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0: 네.
5: 눈빛 프린스 강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목소리를 갑자기 네. 가라앉고 있어서 저도 갑자기 가라앉게 되는군요. 네,
5: 네 국장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여기서 그 예, 사적인 예.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예. 응원, 나를 싫어하고 나세요.
2: 그렇죠.
0: 네. 자, 응원 준비되셨나요?
5: 네, 네 우리 피리트롯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리 나래 양 너무 노래 잘하고 피리도 잘 부르고 매력적인 여자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딱 그 정식적인 말이었어요.
2: 예, 예, 예,
0: 네.
2: 예, 예.
0: 나래 씨의 그 장점을 얘기한다면 자랑거리.
5: 아, 일단 우리 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눈이 맑습니다. 예, 그 마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5: 예, 그래서 이제 눈으로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눈빛 프린세스라고 저는
1: 프린세스.
0: 네. 본인이 눈으로 가니까 나래 씨까지 네. 눈으로 가는군요.
2: 네, 눈빛 프린스가 정해준.
5: 그리고
2: 네.
5: 이제 또 이제 그 음색 자체가 굉장히 곱고.
0: 네네.
5: 예, 곱고 휘던 흰 손으로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0: 곱고 휘던 흰 손으로. 아, 그 노래는 여보세요. 헷갈리하지 마세요.
1: 네, 우리 현민이가 개그 욕심이 있네.
0: 아, 예. 그렇군요. 네. 아니, 이분은 전달하게 봤는데.
5: 아, 네. 오늘 또 우리 가고빠님과 네. 함께 네.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0: 네네네. 이건 대결 아니고 팬이 예, 되어주세요 예. 사정하는 거예요.
2: 네. 네.
5: 아, 그럼 저는 이제 두 분의 팬으로 가입하겠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5: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우리 나래 박사의 네. 응원을 하기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나래 씨의 그렇지. 팬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0: 응원만 하고 이제 안 예, 누르는 예. 거지.
5: 아니 지금 이미 저는 이제 완료한 상태고.
0: 아 그래요, 그래요.
5: 네. 예예. 예.
0: 아 그리고 가구밥도 삐지는데. 아무튼 네. 네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미라 반가웠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형님.
0: 네 고맙습니다.
5: 파이팅.
0: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응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1: 네 제가 또 부를 텐데요.
0: 예예. 예.
1: 자 이번엔 또 이제 제 팬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네. 제가 팬들을 향해서 네. 계단 말고 한번 엘리베이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불러드립니다.
0: 달려 갑시다. 예.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시면 음악 반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는 도중에 음악을 드리면 이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됐습니다.
0: 가겠습니다.
1: Check this out. 어 이 노래가 아닌데. 네. 자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신나게

0: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네, 과곡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래 씨의 노래 활동곡이죠.
1: 네, 활동곡입니다.
0: 네, 담쟁이.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나래 가수의 노래 예, 담쟁이를 정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분의 노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팬이 돼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응원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제 집계를 하겠습니다. 과곡반님 어떠셨어요?
1: 일단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네. 또 새로운 나래 가수님 볼 수 있어서도 좋았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네. 제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0: 그렇군요. 나래 씨는요?
2: 아, 저도 오늘 이 가곡바 선배님을 처음 네. 만나 뵀는데 네, 네. 너무너무 핑크색 옷을 입었을 때부터 네, 네. 잘 통했고 네. 또 우리 가곡바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필트론 네. 나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자연스럽게 오빠가 됐네요. 네, 네.
2: 그렇죠. 네, 가곡바 선배님.
0: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상하게 이게 결과가요. 네. 가곡바가 42, 나래 씨가 43인데요.
2: 오, 네.
0: 하나 차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산의 신복순 씨가 네? 아까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곽으로 쓰셨어요. 곽 오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고치면 네. 동점이 돼요.
2: 아. 네.
0: 동점이 되면 다음 주에 두 분이 똑같이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1: 네. 뭐
0: 다음 주에 스케줄 없으세요?
1: 저는 결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나래 씨 어떠세요?
2: 아유, 당연히 비워놨죠.
0: 다음 주에 다시 나올 수 있겠어요?
1: 네.
0: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진짜. 그런데.
1: 진짜 동점이에요?
0: 예, 곽오빠라고. 이게 하나가 졌는데, 이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 씨를 예, 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신복순 씨가 다시 각자로 써주시면 동점이 돼요.
2: 네.
0: 네. 근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1: 네.
0: 곽 씨로 들으셨나 봐. 네. 곽 씨로. 각이었는데, 각.
1: 각.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아무튼 뭐 네. 감사합니다.
0: 1번으로 해주세요. 하고 신봉수 다시 왔어요.
1: 아,
0: 각,
1: 네.
0: 각으로 아, 해달라. 네, 다시 네. 왔어요. 그래서 동점으로. 근데 네.
1: 그럼 다음 주에 저 다음 주 다시 피리트로스 볼 수
0: 네,
1: 피리. 있는 거예요.
2: 네, 네, 네.
0: 아,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반반씩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1절씩 드려야 되나? 아무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네. 저도 허리를 꺾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일단 노래를 1절씩. 예, 가고빠의 연분홍 꽃바람 불면 이 노래 길기 때문에 담대기부터 전해드리도록.
1: 아, 네.
0: 아, 나래 씨 노래 전해드리고 가고빠 씨 노래도 전해드리고.
1: 그런데
0: 오늘 이제 끝인사하고 다음 주에 두 분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2: 네.
1: 일단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동점이 됐는데요. 뭔가 로또의 확률보다 더 힘든 동점이 네. 됐으니까 다음 주에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0: 네.
1: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나고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가고빠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0: 네, 나래 씨.
2: 네, 다음 주에는 가고빠의 허리 꺾기와 피리트론 나래의 피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제 청취해 주시고 또 지금 빨리 말을 끝내야 저희 노래가 많이 나가거든요.
0: 그렇지. 아네요. 방송은 아시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0: 자, 두 분 노래 들으면서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두 분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다 뭐 서운한 거 없죠?
1: 없습니다.
0: 나 혼자만 나올 걸. 뭐 그래 봐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거랑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는 게 좋죠, 뭐.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 나래 담쟁이 그리고 가고빠의 연분홍 꽃바라 불면까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문득 또 생각이 나요. 그때는 몰랐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행복한 오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행복한 오후 최현석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 버리고 싶은 것을 놓는 데에도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버리고 싶은 습관이나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생활 환경, 벗어나고플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작은 굴레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굴레가 있나요?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것들 하나씩 찾아 나가며 악순환보다는 선순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오후 출발합니다.

건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젊은 미소. 5월 12일 화요일 행복한 오후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화요일 행복한 오후 오늘 순서 안내합니다. 1부는요, 우리 지역신문의 소식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좋은 글이나 편지는 물론 문학 작품 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행복 에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청정하게 가꿀 수 있는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본래의 고요한 마음자리 찾아가며 삶의 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2부에는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모아서 노래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신청곡 퍼레이드에 그동안 시간 제약이나 다른 노래들에 밀려서 듣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 모아서 전해드리는 행복 게시판 2부 후반부에 마련돼 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취업 등 축하할 일 있는 분들은 사연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게시판 시간에 함께 축하해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은 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메뉴 누르시고 평일 프로그램 중 부산 행복한 오후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방송 원하시는 날짜 알려주시면 그날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전화로 방송 들으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앱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편지 보낼 주소는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3번길 10 WBS 부산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담당자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문자 메시지와 카톡은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는 무료 번호입니다. 010-5300-1049번으로 마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경제신문 제공 우리 지역 소식 살펴봅니다. 기장군이 지역 내 최초로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체육시설로 조성된 이번 시설은 스크린 타석과 퍼팅 존, 가상현실 스포츠실까지 갖춰 중장년층 생활체육 활성화와 새로운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장군은 12일 철마체육시설 내에 새롭게 조성한 철마스크린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은 비거리와 볼스피드, 방향각, 헤드스피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내형 스포츠 시설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체육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은 철마면 철마로 543번지 철마체육시설 부지 내 기존 실내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습니다. 이용률이 낮았던 시설을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공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는데요. 특히 단순 스크린 타석 설치에 그치지 않고 퍼팅 연습이 가능한 퍼팅존과 가상현실 스포츠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용자들은 파크골프 체험은 물론 인지력 향상 콘텐츠와 실감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지역 신문의 소식 알아봤고요. 이어서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창원마산 울산 소재 여우비 호텔,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정암재가 치매지원센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방제업체 주식회사 성원그린, 대리운전은 드라이버 앱으로 드라이버 앱으로 대리운전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등이 되어드리는 평생 어부바 부산 원광신협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입니다. 황령대로 문전사거리에서 황령터널 방향 서행으로 운행 중이고요.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나들목부터 개금쉼터 방향 대체로 원활합니다. 낙동북로 구포대교에서 구포대교 교차로 방향까지 서행으로 운행 중이고요. 충렬대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 서행으로 운행 중입니다. 낙동남로 하구원 다리부터 하단교차로 방향까지 대체로 원활하고요. 동서고가도로 감전 나들목에서 주례 방음 터널 방향까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렬대로 동내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까지 원활한 편이고요. 낙동북로 구포대교에서 구포대교 교차로 방향 서행으로 운행 중이고요. 황령대로 문전사거리에서 황령 터널 방향까지 서행으로 운행 중이니 참고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통정보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한선이 부릅니다. 기분 좋은 날.

행복 에세이. 화요일 이 시간은 짧은 글이나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청자 들꽃님께서 사람의 관계란 제목으로 보내주신 글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됩니다. 세 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다섯 번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일곱 번 만나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은 나눠봐야 그 사랑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인연은 진짜 내 인연이 아닙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픔을 주는 사람,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겁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늘 그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진섭의 새들처럼 들으셨고요. 손현희가 부른 오늘은 어떤 일이 이어서 들으셨어요. FM 104.9 WBS 부산 원음 방송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4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소감이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는 무료 번호입니다. 010-5300-1049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원음 방송 앱으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고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리한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오후 부산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합니다. 새로운 목욕 문화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범양산업에서 오션 목욕 타월 세트를, 숯불 향이 가득한 갈비 전문점 이랴이랴에서 2인 식사권을, 은혜로운 세상 행복한 마음 월간 원광에서 원광 책을, 정태훈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또다시 이별이에 설 것을 알면서를, 거제도 장목에 위치한 치키노야 료칸 풀빌라 1박 2용권을, 메밀꽃 필 무렵 국내산 메밀로 만든 봉평촌 메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열의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듣죠.

RPM 행복한 오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음악이 있어 편안한 오후 WBS 부산 원음 방송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장덕의 노래 소외 함께 듣죠.

오후의 법문. 원불교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사람의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마음의 품으로 세상을 안으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생과 부처는 한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듯이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 가득한 하루 되길 염원합니다.

이재성의 노래였습니다. 고독한 DJ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사연 봅니다. 이종우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성님, 오늘도 동네 공원에서 둘레길 집사람과 걷기 운동하고 집에 와서 출석합니다. 이젠 건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노력하면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많은 지인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종우님 잘 됐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예, 오늘도 걷기 운동하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건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예, 진짜 좋네요. 좋은 소식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또 걷기 운동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종우님의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또 건강 회복하는데도 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 좀 그래도 밝고 건강하고 예,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일수록 뭐 아픈 곳도 빨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고마워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잖아요.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이 걱정해 주는 덕분이랍니다. 라고 해주신 거 보니까 그 마음가짐에서 또 건강도 더 빨리 회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니까 예, 빨리 건강 잘 회복하셔가지고요.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행복한 오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순자님 문자도 만나볼게요. 현성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KTX를 타고 왔는데 블루투스를 안 가져가서 출석을 못했네요. 오늘은 돌봄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느 주택 장미 넝쿨로 이렇게 예쁘게 가꾸었네요. 현성님도 구경 한번 하세요. 오늘 첫 곡 선곡도 좋아요. 최고 최고 쭉 함께 할게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송순자님께서. 아, 어제 그러셨군요. 어제 KTX 타고 왔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아마 못 들으셨나봐요. 그 소리 이렇게 크게 내놓고 들을 수는 없으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야 되는데 어제 그래서 못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사진 한 컷 보내주셨거든요. 어느 주택, 예, 지나오는 길에 항상 그 주변에 좀 주택마다 마당이 많고 예쁜 꽃들이 많은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어느 주택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거의 항상 이렇게 송순자님 보내주시는 사진이 꽃사진이 참 많거든요. 그만큼 마당이 있는 예쁜 주택이 많은 동네를 잘 지나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미 넝쿨로 이렇게나 예쁘게 가꾸어 놓았다라고 하시면서 저보고도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예, 주택의 마당도 예쁘고요. 뭐 주택 자체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약간 그 젓갈색, 예, 젓갈색 벽돌로 예쁘게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 그 대문 있잖아요. 그 입구에 이렇게 넝쿨 장미가 쫙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빨간 장미 넝쿨. 예. 그래요. 쭉 함께 할게요. 오늘도 최고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송순자님께서 이렇게 장미 넝쿨이 너무나 빨갛게 아름답게 드리워진 주택의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런지 장미가 들어간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장미가 예, 주제가 된 노래 두 곡을 준비 한번 해봤어요. 민혜경의 노래 그대 모습은 장미 먼저 듣고요. 신인수의 노래 장미의 미소 이어서 듣습니다.

0: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들으셨습니다. 송순자님께서 고맙습니다. 장미 넝쿨 사진 보냈는데 사연도 잘 읽어주시고 노래까지 감사 또 감사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들꽃님도요. 저는 오늘 점심때 한 바퀴 돌면서 찍었습니다. 현성님 꽃 구경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들꽃님도 점심때 한 바퀴 돌면서 찍은 꽃사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창원마산 울산소재 여우비 호텔,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정암재가 치매지원센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방제업체 주식회사 성원그린, 대리운전은 드라이버 앱으로 드라이버 앱으로 대리운전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등이 되어드리는 평생 어부바, 부산 원광신협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입니다. 중앙대로 강무교에서 서면교차로 방향 서행으로 운행 중이고요. 장산로 대천 나들목부터 장산 2터널 방향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나들목 방향까지 지체와 정체 반복 중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보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듣죠. 푸른 하늘의 노래입니다. 자도취.
1: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푸른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자아도취 들으셨어요.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는 신청곡 퍼레이드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박미의 날 보러 와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오하라의 노래였습니다. 어둠 속에 피어나는 빛 들으셨어요. 2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옥부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재활병원 다녀오느라 늦었네요.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화사한 5월 날씨에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옥부님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재활병원 다녀오셨군요. 그래도 문자를 봤을 때 이옥부님의 오늘 기분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네. 화사한 5월 날씨 행복하세요. 하트 하나 예쁘게 딱 띄워 보내주셨는데요. 이옥부님도, 5월 날씨 따뜻하잖아요. 이옥부님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월, 6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을 때, 나들이도 다니시고 또 재활병원 다녀오셨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병원에 가는 스케줄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다녀오셔가지고요. 예, 몸과 마음 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좋아하는 이옥부님께 5월과 또 6월까지 덥지는 않잖아요. 7월 되면 좀 많이 더워지긴 할 텐데 예, 5월, 6월에 정말 즐겁고 화창한 예, 그런 기분으로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훈님 응원해 주신 분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해볼까요? 이순자님께서 문자를 오랜만에 주셨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이순자님께서 이종훈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예, 짧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종훈님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요일 WBS 부산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2부로 오셨고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최현석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때는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는 무료 번호입니다. 010-5300-1049번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메뉴 누르시고 평일 프로그램 중 부산 행복한 오후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방송 원하시는 날짜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편하게 휴대전화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셔서 원음방송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고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원음방송 앱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볼까요? 고객과 함께하는 창원, 마산, 울산 소재 여우비 호텔, 보건복지부 우수교육원으로 지정된 부산 시청 옆 정암요양보호사 교육원,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 방제업체 주식회사 성원그린, 대리운전은 드라이버 앱으로 드라이버 앱으로 대리운전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등이 되어드리는 평생 어부바, 부산 원광신협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입니다. 관문대로 모라고가교에서 백양 터널 방향 지체와 서행 반복 중에 있고요. 낙동북로 구포대교에서 구포대교 교차로 방향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남로 하구원 다리부터 하단 교차로 방향까지 서행으로 운행 중이고요. 만덕대로 덕청 교차로에서 숙등 교차로 방향 서행으로 운행 중입니다. 동서고가도로 감전나들목부터 주례 방음 터널 방향까지 지체와 정체 반복 중에 있고요. 대영로 동대신 교차로부터 부산 터널 방향까지 대체로 원활합니다. 충렬대로 동내 교차로에서 내성 교차로 방향까지 지체와 서행 반복 중에 있고요. 유엔 평화로 유엔 교차로에서 대연 사거리 방향 신호 두세 번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진양 사거리에서 동서고가도로 진양 나들목 방향, 진양 나들목 입구 지점에 택시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택시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처리는 되었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계속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보 알아봤고요. 화요일 신청곡 퍼레이드로 넘어가 봅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여러분의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알뜰히 들려드립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참여하실 분들은 010-5300-1049,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는 무료 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중 편한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다른 분의 신청곡을 들으시다가 문득 생각나는 노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릴 만한 노래도 좋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라면 어떤 노래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만의 사연이 담긴 노래도 좋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는 장르의 제약이 없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발라드든 트로트든 댄스곡이든 올드팝송이든 마음껏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010-5300-1049 무료번호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의 첫 번째 신청곡을 만나봅니다. 오늘 이종훈님께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세요. 이순자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이종훈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노래 세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성수의 노래 가운데 풀잎사랑, 기쁜 우리 사랑은, 목련꽃 필 때면 노래 신청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종훈님의 신청곡 가운데 최성수의 풀잎사랑 함께 듣죠.

최성수의 노래였습니다. 풀립사랑 들으셨어요. 이종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봅니다. 카톡으로 이미 미리 신청곡을 주신 분이 있어요. 들꽃님께서 오늘 카톡 미리 주셨어요. 1부에. 현성님 오늘도 변함없이 출첵하고요. 오늘 점심 먹고 동네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이름 모를 꽃들을 찍어 왔심덩 함께 힐링해요. 오늘도 행복 만땅 웃음 두 배 좋은 생각으로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신청곡 퍼레이드의 신청곡 현강의 시집살이 강문경의 순정 강민주의 옥가락지 송가인의 오늘같이 좋은 날 홍세민의 청춘이여 다시 한번 차성연의 계룡산 연가 남겨봅니다. 수고하시고에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예, 진짜 신청곡 포레이드를 위해서 아주 많은 곡들을 신청해 주셔서 들꽃님 감사하고요. 바람직하게 진짜 여러 곡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좋네요. 거의 대부분의 곡이 다 트로트 장르입니다. 예, 트로트로 쭉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곡 골라봤습니다. 차성현의 노래 계룡산 연가 같이 듣죠.

차성윤의 노래였습니다. 계룡산 연가 들으셨어요. 들꽃님의 신청곡이었고요. FM 104.9 WBS 부산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여러분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을 때 휴대전화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는 무료 번호입니다. 010-5300-1049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편지 보낼 주소는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3번길 10 WBS 부산 원음방송 편성제작국 행복한 오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모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신청곡 퍼레이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르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마음껏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노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봅니다. 탱자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현성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에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탱자님 오늘 노래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곡 골라봤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로 들을게요. 애정이 꽃피던 시절.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들으셨어요. 탱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봐야 되겠죠.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듣고요. 탱자님께서 선곡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한 번 더 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문자는 구경옥님의 문자를 만나봅니다. 구경옥님께서 행복한 오후 2부 출석합니다. 현석 아나운서님, 애청자 번님들 반가워요. 복지관 AI 인형 어르신 돌봄 리더, 오리엔테이션 교육 받고 왔습니다.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인형이 벗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놀아드리고 약 먹는 시간 알려주고 노래도 들려주고 반겨주는 인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기다려지는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에 신청곡은 팝송이고요. 슛 톰슨의 새드 무비, 포렌카의 파파, 히식스의 초원의 빛, 행우 가족님들과 좋은 노래로 행복한 시간 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구경옥님 오늘 복지관에 AI 인형 오리엔테이션 교육 받고 오셨군요. 예. AI 인형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알려주셨는데, 예, 놀아드리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드리고 노래도 들려주고, 예, 여러 가지 인사도 해주고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뭐 노래도 들려주고, 예, 몸이 불편하거나 집에만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 너무너무 무료하고, 예, 좀 힘들 때 도움 된다면, 예, 분명히, 예, 유익한 거죠. 예. 다만 사람이 직접 해줄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예. AI 인형이, 예,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람끼리도 좀더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AI가 필요한 곳은 AI 인형이 또, 예,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예,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노래가, 예, 세 곡이어요. 예. 세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올드팝송 한곡 골라봤습니다. 예. 새드무비즈, 슬픈 영화들이죠? 예, 새드무비즈, 슈 톰슨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죠.

올드 팝송이었습니다. 슈 톰슨의 노래였죠. Sad Movies 들으셨어요. 구경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퍼레이드의 신청곡 만나봅니다. 카톡 사연 와 있어요. 미리네님께서 카톡 주셨네요. 아나운서님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늘잘 듣고 있어요. 때마침 신청곡 퍼레이드 날이라 올드 팝송이 흘러나오네요. 슈 톰슨의 노래도 잘 듣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라이브 하면서 차 안에서 참 많이 들었던 올드팝이거든요. 저도 올드팝 한곡 신청해 봅니다. I like Chopin, 가제보의 노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럼요, 미리네님. 오늘이 무슨 시간입니까?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이잖아요. 장르의 제약 없이 어떤 노래든지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올드팝송 당연히 예, 가능하죠. 아마 이 노래도 예, 옛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었던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주가 흘러나오면 그때의 그 기억이 많이 떠오르면서 예, 낭만과 추억에 젖어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미리네님께서 옛날에 운전할 때참 많이 들으셨다고 차 안에서 들었던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드라이브 하면서 차 안에서 듣는 기분 참 좋잖아요. 어떤 음악이든. 네, 미리네님의 신청곡으로 지금 전해드릴게요. 가제보의 노래입니다. I like Chopin.

0: 그대와 내가 만나는 시간, 행복한 오후.
1: 김도현의 노래입니다. 꽉 깨문 어금니 부서져도 버텨라.

김도현의 꽉 깨문 어금니 부서져도 버텨라 들으셨고요.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창원 마산 울산 소재 여우비 호텔. 보건복지부 우수교육원으로 지정된 부산시청 옆 정암요양보호사 교육원.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방제업체 주식회사 성원그린. 대리운전은 드라이버 앱으로 드라이버 앱으로 대리운전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등이 되어드리는 평생어부바 부산 원광신협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입니다. 거제대로 송공 3거리에서 하마정 교차로 방향 신호 두 번 있고요. 낙동북로 구포대교에서 구포대교 교차로 방향 서행으로 운행 중입니다. 중앙대로 금정구청에서 부곡 교차로 방향까지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요. 중앙대로 광무교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 지체와 서행 반복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보 알아봤고요. 노래 두 곡 듣죠. 이수연의 약손, 성환의 아름다워라.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이수연의 약손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성환이 부른 아름다워라 였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행복한 오후는 여러분의 오후에 편안한 친구로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방송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끝곡 현자의 내가 바보가 되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성진, 프로듀서 이만화, 진행의 최현석이었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저녁 이어가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요즘 등산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여러분은 등산 가기 전에 얼마나 짐을 챙기시나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마실 물과 약간의 간식은 필요할 테고, 혹시 모를 비상약과 여벌옷 챙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외에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배낭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등산 베테랑일수록 등산 배낭은 가볍다고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무거운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테랑들은 등산 여정을 정확히 계획하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는 반면, 초보자들은 계획과 관계없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혹시 모를 짐들을 다 챙겨간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짐을 들고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챙기고 가볍게 여정을 이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0: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등산 베테랑일수록 짐이 가볍다. 다들 공감하시죠? 베테랑들은 등산을 준비하면서 등산 여정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면서 가볍게 등산을 다녀옵니다. 반면 초보자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짐들을 다 챙겨가고 결국 등산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짐들이 많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말처럼 빈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리고 많이 가진 것들은 나누면서 가볍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98%는 한국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문위원회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8%가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96%는 한국인이 친절하다고 답했다. 역시 친절의 힘은 이렇게 큰 것일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한국인들의 자부심이고 큰 자랑이 아닐까 싶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다는 것,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 법어에는 참수도인은 친절을 베풀어 교화해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 당시 한승려가 찾아왔는데 친히 응접하시며 변소까지 안내하시므로 시자가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하니 그래야 한다고 하시며 끝까지 친절히 대하셨는데 그 승려가 나중에 돌아가서는 과연 생불림이라고 선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수도인은 무아의 심정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 노로에는 친절은 예의 기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라. 겸양과 친절은 곧 예의 기본이다. 모욕은 잊어버리되 친절은 결코 잊지 말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교 경전 금강경에는 최고의 보시 중 하나는 친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신은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할 줄 알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주는 보시행이니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신뢰받는 방법으로 친절을 꼽으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기 28년 10월 27일에 종법실에서 개최된 총부 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교도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규칙을 분명히 하여 질서가 정연하게 하고 각자의 책임 이행에 충실해야 할 것이요. 둘째, 임원 상호간은 물론 일반 교도에게 성심으로 친절을 베풀어 감화가 있게 할 것이요. 셋째, 사무상 문서를 명백히 하고 일의 경로를 충분히 기억하여 상대방에게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요. 넷째, 말에 거짓이 없고 일단 발표한 말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니라.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친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은 풀어헤치고 어려운 일은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은 즐거움으로 바꾼다. 네, 친절의 힘은 이토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친절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 둥둥 가족분들이라면 친절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콕 음악으로 치루 노리히로의 5월의 바람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야죠.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기도 끝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의지하다, 믿다, 그렇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맹세와 서약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게 있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기도 끝에 붙이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샬롬, 2번 아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종교평화학자이신 가톨릭대학교 이찬수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설거지 철학입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기. 하지 않으면 단박에 표가 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일들이다. 생색을 낼 만한 일도 아니다. 식구 외에는 잘한다는 칭찬도 하지 않는다. 가족조차도 무관심하면 기운이 빠지는 일이다. 매일 쌓이는 설거지가 특히 그렇다. 청소는 하루 이틀 건너뛸 수도 있지만 설거지는 하루를 넘길 수가 없다. 요리를 하면 잘 먹었다 라고 하는 인사도 받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유의미한 일이기도 하지만 설거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별로 없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단순 노동이다.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다.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집에서든 성당에서든 청와대에서든 교황청에서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해야 하지만 그 의미는 가려져 있는 허드렛 일 취급을 받는다.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이 객체지향적 존재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이다. 인간만이 주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객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 객체를 다 파악할 수 없고 모든 객체는 경계를 지을 수 없는 고유의 깊이가 있으며 인식할수록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우주적 차원을 지닌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대상은 그 인식에서 벗어나 깊은 심연으로 끝없이 멀어진다는 것이다. 설거지도 이 이론의 사례로 삼아볼 수 있다. 설거지는 주방 일인가 싶으면 주방 밖으로 멀어지고 건너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는 종교적 세계관은 설거지통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된다. 무의미에 가까운 일상의 반복이 우주적 성소가 되는 것이다. 음식 찌꺼기와 깨끗한 그릇, 부정과 정결은 둘이 아니다. 숟가락 하나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행위가 생명의 원리가 된다. 소소함에 담긴 우주적 진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일즉다, 다즉일, 사사무에의 경지라고 한다. 그렇게 작은 주방 속 설거지는 불교의 언어로 하면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화엄의 세계가 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주님의 세계 아니던가.

네, 불교음악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의 느림보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종교평화학자인 가톨릭대학교 이찬수 교수님의 글 설거지 철학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설거지 하나가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설거지는 단 하루도 건너뛸 수가 없지요. 설거지를 안 하면 밥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해야 하는,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가려져 있는 행위인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설거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생활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설거지는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살려내는 정말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이제막 원불교에 입교한 심월 교도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마음으로의 귀환입니다. 올해 원불교에 입교하며 심월, 마음의 달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나는 오랫동안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내면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고 어느 순간부터 고독함이 충만함보다 더 편안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만성 피로가 극도로 심해지던 시기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덜 아프기를 바라며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 명상은 점점 내 안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 마음과 마주하게 되었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는 지난해 참석한 원달마센터 훈련이었다. 그곳에서 명상을 하며 교무님을 만났고 처음 원불교를 접했다. 안개 속을 걷는 듯했던 내게 비로소 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원불교학 마스터 과정을 소개하는 작은 책자가 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올라왔다. 이거다. 내가 평생 찾아왔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는 비로소 그동안 늘 내 마음 밖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평생 참아온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이 풀려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받은 심월이란 법명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추는 고요한 달과 같다. 오랜 방황 끝에 돌고 돌아 이제서야 집에 돌아온 느낌이다. 이제 이름을 등불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심월 상조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언제나 달처럼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를 밝히며 살아가 보고자 한다.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의 진리 들으셨습니다. 앞서 원불교에 입교한 심월 교도님의 글 마음으로의 귀환을 전해드렸는데요.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우연히 만난 원불교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늘 허전하고 공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교도님께서 내린 답은 그동안 내가 밖에서 답을 찾아왔구나 라고 그 답을 찾으신 겁니다. 명상을 하고 또 원불교의 법을 배우면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용심법이라고 하죠. 마음의 원리를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알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내 마음이 환하게 빛나는 달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불교에 이제 입교를 하셨으니 진정 행복하고 뜻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금천교당 안혜연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서원은 성불재중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요, 나중에 크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뾰족구두도 신을 거예요. 이런 나를 선생님은 멋쟁이라고 했다. 학교 오가는 길에 보게 된 예쁜 언니들의 모습에 꽂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리고 이후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고만고만한 마을의 동생들을 앉혀놓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놀이는 소꿉놀이만큼 재밌었다. 라디오가 인기이던 시절엔 성우가 되고 싶었다. 녹음기를 켜놓고 신앙송을 해보거나 라디오 진행자나 성우 흉내를 내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교무가 되었다. 많은 옷들 중에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멋진 교무의 정복을 입게 되었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을 전하는 교무 선생님이 되었고 방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꿈이 다 이루어진 셈이다. 출가 후에는 성불재중이 서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꿈이 커지면 서원이 된다. 꿈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서원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살아가고 싶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대각의 달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이 도를 이룬 그 경지에 닿고 싶은 바람이 간절해진다. 난 공부길을 깨우친 걸까 고민도 깊어진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도 이루는 것이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셨다. 그 뜻을 잘 모르겠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길을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아직 중생인 것 같은데 중생이 깨치면 부처이니 네가 곧 부처라고 하신다. 중생과 부처의 동행이다. 성불재중의 서원으로 찬란하게 세상에 드러날 내 부처님을 맞이하고 싶다.

원불교 성가 사원이었습니다. 앞서 원불교 금천교당 안혜연 교무님의 글 우리의 서원은 성불재중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어렸을 때 이루고 싶은 꿈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그 꿈을 이루셨나요? 생각해보면 그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 멋진 사람이 되는 꿈 계속 키워나가고 계신가요? 내가 되고 싶은 꿈을 큰 서원으로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김희진이 부른 둥근빛 온누리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민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송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질문은 아멘이란 무슨 뜻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교에서 기도 끝에 붙이는 단어인 아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의지하다, 믿다, 그렇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구약성서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이 단어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용어로 먼저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전통을 그리스도교에서도 이어받아 기도나 찬양 등에 사용하며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감탄사로 쓰고요. 타인의 메시지나 명령에 동의할 때나 맹세할 때 또 신앙 고백에 맺음말로 사용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편지 마무리의 축복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한 언어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멘에는 맹세와 서약의 뜻이 담겨 있기에 성급하거나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고 확신과 믿음이 선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교에서 기도 끝에 붙이는 단어 아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 기운을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심으로 비옵니다. 아멘. 이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선정희님 심월 교도님의 글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불교 법을 만나면요 심월 교도님처럼 정말 소중한 걸 느끼게 되고 행복도 함께 오는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경성님께서 예쁜 목소리를 읽어주시니 정감이 갔습니다. 심월 교도님처럼 우리 원불교 법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살면서 종교와의 인연이 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또 우리 원불교 교당이나 또 사찰이 됐든 주위에 어떤 인연을 못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란 무엇일까 문득 나이가 뭐 한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옳다고 믿는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뭔가 행복하진 않고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행복을 밖에서만 찾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심월 교도님께서 알았다는 것이죠. 다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불교 원불교 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원불교에 입교를 하고 했다는 글을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 인생에 대한 답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을 잘 쓰면서 늘 매 순간 의미를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김승희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악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리품 2장 법문입니다.
2: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또 인생을 산책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요, 누구나 다 마라톤 뛰듯이 긴 거리를 막 경쟁하듯 달리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걷고 싶을 땐 걷고요. 또 뛰고 싶을 땐 뛰고요. 가끔은 뭐 벤치에 앉아서 바람도 즐기면서 경치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산책길에는 어떤 풍경들이 머물다 갔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남석현으로 시작합니다. 인생길.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5: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화요일 저녁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라톤과 산책을 비유해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에 비유하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무척 다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야 뭐 앞만 보고 달려야 하죠. 옆에 뒤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보다 그러니까 뒤처지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정말. 또 앞서가는 누군가를 따라잡아야지만 될 것 같고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결승선까지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위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 참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산책은 정반대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승선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매길 필요도 없고 순위도 없습니다. 뭐 1등 꼴등도 없고요. 그냥 걷다가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잠시 멈춰서서 향기도 맡아보고요. 또 뭐 다리가 좀 아프면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구름도 좀 구경하고 이게 산책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들꽃님이 글을 주셨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점심 먹고 한 바퀴 돌면서 꽃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꽃을 보면서 사진도 한 장 착착 찍고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기분 좋아지죠. 네. 구름도 구경하고 이런 산책의 묘미. 천천히 걷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만의 산책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 길에 항상 아름다운 인생도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에요. 우리 음악들은 빠르거나 정신없거나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살펴보고 구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연과 추억의 노래들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성재희의 노래를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몽땅 드릴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사태로 인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요. 다만 지급 한도가 리터당 최대 183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유가가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 연동 보조금의 한도를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대 지원 금액이 상향되면서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중인 4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이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27%, 신호 위반이 19% 등 운전자 중과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등교 시간대에 매주 한 차례 실시 중인 집중 단속을 하교 시간대에도 진행할 방침이고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륜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도 이제는 대부분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은 다시 쾌청하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 13도, 부산은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이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라이락의 약속한 벤치, 그리고 이어서 오규훈의 가위 바위 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열띠게 참여해 주시고 주말에 이야기도 많이 주시고 정말 성황리에 방송을 마쳤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풍경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어제일이고 오늘은 또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대구 북구 서화정님이 안녕하세요. 화요일도 화끈하게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화끈하게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검은 그림자님도 반갑습니다. 인사와 함께 와주셨고요. 아까 꽃사진을 점심때 산책하면서 찍어서 보내주신 들꽃님, 오늘도 행복 만땅이고요. 웃음은 두 배죠. 좋은 생각으로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식사로 빵 하나, 그리고 브로콜리 두 개, 오이 조금, 토마토 한 개, 그렇게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오,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신가요? 정말 탄수화물을, 그래도 빵은 좀 드셨지만 그래도 다른 거 야채나 채소를 많이 드신 거니까 이제 그 살 좀 빼신다고 지난번에 노래도 따라 부른다고 막 그러셨는데 네, 오늘도 나오는 좋은 노래들 많이 따라 하시고 목적하시는 거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호님 네, 오셨어요. 어제도 사연 주셨는데 어제는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누락시킨 제 여러분들의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소개 좀 할게요. 오늘 저녁상은 대문 앞에 텃밭에서 채취한 상치, 쑥갓 상에 올렸고요. 또 해물 파전과 맛있는 젓갈, 상치에다가 쌈장 이렇게 섞어가지고 딱 싸서 먹으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네, 호남 사투리 말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징어게 맛나네요. 네. 아주 아주 맛있다는 거. 엄청나게 매우 매우 맛있다 이런 뜻이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아내분이 솜씨가 좋으시네요. 네, 부인이 아주 네, 맛깔나게 해물 파전을 부침개를 찍어주셨습니다. 홍민의 고향초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방현재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저도 5월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해요. 한결 마음이 놓아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아인을 통해서 정신 건강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방현재님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건강한데도 왠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이 조금 네, 콩닥콩닥합니다. 혹시라도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네. 네, 다른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일정 있으면 꼭 빠뜨리지 말고 꼭 잘 미리미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의 추억의 그림자가 1부 마무리곡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의 말근호스님의 신청곡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의 시작은요, 생신 축하 사연과 흥겨운 노래로 문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도농 복합도시 시흥시에 살고 계신 이승재님이 청해주신 생신 축하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님 그리고 애청자님들 안녕하시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작은 숙부 이호정님의 팔순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축하 노래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윤일로의 기타 부기. 야, 이거 생신 잔치 앞에 버려졌을 때 이 노래 딱 나오면 정말 흥겨울 텐데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작은 숙부님 이호정님 팔순 생신 축하드리고요. 이승재님,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찾아주셨는데 제가 진행을 맡은 이후로는 오늘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맞죠, 이승재님? 그 전에 방송하실 때는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시간에도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합니다, 이승재님.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하죠.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지역마다 또 비가 내린 곳이 있나 봐요. 대전의 송용원님께서 비가 너무 조금 와갖고 마음이 좀 안 좋다고. 그래도 안 온 것보단 나으니까 위안을 가져야죠.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대전은 비가 쬐끔, 네, 우리가 찔끔이라고 그러죠. 찔끔 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구에도 비 소식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봉이 할비님께서 기다리던 비는 찔끔 내리고 마음은 집에 가고 싶은데, 아, 그 잔업이, 예, 납기를 맞춰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근무 중이신 것 같아요. 애쓰시기를 바라고요. 달봉 할비님도 대구 소식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유유자적 산천 경계를 구경하신 분이 계세요. 성북동의 배용준님이십니다. 오늘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종로 꽃시장 구경을 갔었어요. 장미, 작약, 목단, 난초 등등 너무 예뻐서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시장에 들렸죠.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먹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흥얼거리면서 청계천 산책로도 구경했죠. 대학로에 가서 마루니의 공원도 들려보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배영준님, 거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거니까 더 오늘 하루가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란의 노래를 우리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졸이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인생 후반전에도 편안하고 좋은 게 있네요. 그중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아인도 속합니다. 부산 은하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재란의 님을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구에 살고 계신 김동식님, 오늘 일찍 입장합니다. 손인호 선생의 짝사랑이 듣고 싶네요. 좋은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민들레님께서 대구 저희 동네는 비가 끝내 안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전주에는 비가 왔대요. 전주 현동수님께서 오랜만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어요. 메마른 대지를 적셔줬습니다. 전주는 비 소식이 있었네요. 비님이 다녀가셨네요. 우리 의종훈 형제님께서 동생과 같이 듣고 싶다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어요. 늘 예쁜 글을 써주시죠. 불광천을 걷고 아내가 만들어서 부침개 막걸리와 함께 합니다. TV 대신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하고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한상일 가수님의 웨딩드레스를 외로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아우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의존 형제님 동생 챙겨주셨네요. 준비해놓도록 하죠.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오늘 화끈하게 인사드린다고 찾아주신 대구 북구의 서화정님 듣고 계시나요? 박경애 노래 청해 주셨죠? 꿈나비 이어집니다.

그럼요, 그럼요. 잘 듣고 있죠. 오늘 서문시장 갔었는데 비가 잠시 내렸답니다. 대구 서아정님께서 듣고 계셨나 봐요. 아, 그렇죠. 듣고 계셨나 봐요가 아니라 당연히 듣고 계실 겁니다. 윤영관 기사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과천의 손대식님도 또 강귀남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2부 같이 했어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발하고 재미난 상상력을 마구 뽐내는 예가요 101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아, 2부 마무리 곡은요. 전주현 동수님이 청해 주신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림자. 어릴 때 라디오밖에 없을 때 듣던 드라마 주제가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의 서구 살고 계시는 송영호님 사연과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77년도 이 M본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어요. 진짜 드라마도 굉장히 사랑받았고 그리고 주제가였던 이 노래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서유석의 그림자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이 온통 꽃 소식입니다. 꽃 소식 좀 전해드리고 순서 이어갈게요. 우리 최송환님께서 꽃 소식을 주셨어요.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운동장에 갔다가 담장에 핀 장미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빨간 장미꽃 사진을 주셨고요.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은 장미꽃 사진을 주셨는데 빨간색 장미는 많이 봤는데 노란색 장미가 있네요. 글쎄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노란색 장미가 원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박은자님은 아파트 단지 살고 계신 곳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예쁘게 피고 아카시아 냄새가 집안까지 퍼졌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최고의 방송이에요. 이렇게 사진과 함께 아카시아 꽃 향기를 같이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3부 예가요 101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4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쿠가 함께합니다.
2: 옛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글솜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어주시는 거죠.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미있고 재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 그럼 오늘의 시제를 좀 발표하도록 할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 인생을 산책처럼 여유롭게 즐기면서 걸어들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만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덧붙여 전해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꽃길 어떻습니까? 네, 꽃길. 그렇지 않아도 제가 노란 장미를 못 봤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대구 북구 윤형준 님도 또 민들레 님도 노란 장미꽃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꽃길 좋은 것 같아요. 꽃길 이행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노래 세 곡 들려드릴게요. 천천히 꽃길 이행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101장, 오늘의 시제는 꽃길입니다.

노래 세 곡이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나훈아의 가고 싶은 내 고향, 평강공주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나훈아 하면 남진 노래를 안 들으면 또 남진 팬 여러분들이 섭섭하시죠. 남진의 타향, 강남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오늘 남진 노래를 아랫마을 이쁜이를 우리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남진의 타향으로 합청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김세라나의 꽃타령이었죠. 성북동에 살고 계시는 배용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고 역시 김세레나의 집세기 신고 왔네 대구 달봉할비님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꽃다령으로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요 101장 오늘 꽃을 주제로 한 이행시라서 그런지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문자창에 꽃길 이행시 주고 계시는데 몇 작품만 소개하고 또 여러분 글 쓰시는데 좋으시라고 노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꽃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고 계신 우리 민들레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던 말처럼 길 찾아 헤매는 너를 소중히 기다린다. 멋진 19절과 함께 글을 주셨고요. 우리 들꽃님 역시 꽃 네, 닉네임으로 쓰시죠.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제 목소리가요. 은디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길고 긴 하루도 봄날처럼 느껴진답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저를 또 집어넣어서 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윤형준님도 글을 주셨어요. 대구 북구에 살고 계시죠. 꽃 선물 주면 좋아서 길게 반찬이 달라지는 우리 마나님 고맙습니다. 자주 꽃 선물 하셔야 되겠네요. 광주 북구에서 박명숙님 꽃을 보면 웃음꽃이 최고의 꽃이지죠. 길게 건강하게 삶을 살 테니까요. 이렇게 주셨고요.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뒷번호 1803 쓰시는 청취자님 꽃처럼 예쁘게 나를 보겠다던 남친이 남편이 되니 길을 잃고 집에는 안 오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 좋아하니 큰일입니다. 내쫓을 수도 없고요. 네. 이렇게 꽃길 이행시 오늘 예가요 101장 시제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꽃길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네, 멋진 스윙 재즈 리듬의 그 시대 유행했던 외국의 음악이었습니다. 청춘 계급 김혜송의 목소리였고요. 강규남님이 청해 주셨어요. 예가요 백일장 언제나 예가요 백일장 이렇게 진행하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주 재치 넘치고 열띤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무겁거나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찾아주시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글 쓰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보면 해보면 되게 멋있어도 보이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벌써 3부 마무리가 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오늘도 인생길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길을 찾아가던 중에 만난 친구, 잠시라도 마음 나눌 친구, 마음 편한 친구, 7시에 약속된 친구,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함께 들을 수 있는 애청자분들도 계시니 이곳이 바로 연못과 꽃밭 정원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아름다운 인생이길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계신 한재환님 그리고 아내 이영희님 같이 듣고 계신데요. 멋진 글 주셨고요. 방주연의 꽃과 나비 청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3부에서 옛가을 백일장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꽃길 이행시 저마다의 향기나는 꽃들이 다 제각기 모양도 다르고 향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작품이 모두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몇 작품 좀 둘러보고 그리고 오늘 장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꽁이님께서 글을 주셨어요. 꽃보다 벼이삭을 더 좋아하던 엄마는 길 가다 꽃을 보고 멈추는 일은 없었지. 어려운 시기를 정말 힘들게 사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당신의 꽃같이 어여뻤던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정작 당신은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찾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그 소녀 마음이 있어서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꽁이님 고맙고요. 그리고 안대환님 사연도 있어요. 꽃돼지처럼 볼이 포동포동한 손녀는 길쭉하고 만난 꽈배기를 좋아하지요. 아주 예쁘고 귀여운 글을 주셨습니다. 손주 대입해서 글을 주셨고요. 그리고 구경욱님도 글을 주셨네요. 부산에 살고 계시죠. 자, 쭉 봅니다. 꽃향기 가득한 5월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가 아름다운 계절. 길손들을 행복하게 반겨주는 멋진 계절. 아인 가족들 행복한 즐거움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길 응원 보냅니다. 이렇게 아인 가족들을 챙기면서 이행시 대입해 주셨고요. 꽃으로 길에 가로수를 심었으면 꽃길이죠. 우리 마을에도 시골길에 입함나무에 장미까지 심어 있고요. 우리 집 담벼락에도 장미꽃이 피어 있어요. 아, 오늘 만기 적금 탔습니다. 농부의 아들 한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이행시 함께 주셨습니다. 꽃보다 멋지고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길 떠나는 나그네 어디로 가나 한 줄 적어놓고 보니 제가 생각해도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덕상거사님. 우울 모드 말고요. 해피 모드로 가주세요. 우리 전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있으니까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꽃가마 타고 세잡인데요. 구중 궁궐로 길 떠나는 아씨. 부디 현명한 국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 네, 고맙습니다. 꽃, 예쁜 꽃만 꽃인가? 들꽃, 풀꽃 다 예쁘지. 길가에 수줍게 핀 돌 사이에 핀 꽃에 힘을 얻는다. 뒷번호 6750 쓰시는 청취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신 3584 쓰시는 청취자님,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길 따라오다 보면 아름다운 그곳에 내가 당신 기다릴게요. 오, 멋져요. 프로포즈 하는 멘트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네요. 길을 걷다가 만난 착한 꽃 한 송이를 보냅니다. 꽃 같은 평강공주님, 소녀 같은 감성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행시를 주셨는데, 오늘 백일장 장원에 뽑히신 두 분은, 광주의 박명숙님 뒷번호 3319 쓰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구경욱님 뒷번호 3616 쓰십니다. 이렇게 두 분 선정됐어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로 오늘 인기 작품으로 한 분 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치 있고 재미난 글을 주셨거든요. 경기도 부천의 김한종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꽃이 예뻐 내가 예뻐 묻길래 꽃
치라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네요. 여러분들은 대답 잘하셔서 생면 영장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원 뽑히신 세 분이십니다. 광주의 박명숙님 뒷번호 3319 쓰시고요. 그리고 부산의 구경옥님 뒷번호 3616 쓰시고요. 아, 또 김한종님 부천에 살고 계십니다. 뒷번호 2789 쓰십니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꽃길 이행시 열띠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당첨된 세 분은 짧은 걸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래 좀 들을게요. 애써주셨는데 박재영의 울건 없는 박달재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박현선 기사님, 오전에 잠깐 비가 오더니 공기도 좋아지고 나무들은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에요.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인천 노선버스 운행하시는 배성호 기사님의 노래까지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남인수입니다. 무정열차.

아래 잠드셨나 서장대에 잠드셨나 달밝은 남강물에 물새우는데 님은 가고 노래만이 촉성루를 휘감도니 무정열차 차창가에 추억을 실어 그리운 님을 찾아 진주로 가자 진주로 가자.

대구에 살고 계시는 김동식님께서 제가 앞서 그 노란 장미꽃 한 번도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란색 장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담장에도 피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 장미 축제할 때 가면 수백 가지 색깔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장미꽃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전남 곡성 장미 축제에 한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럼 그때 가서 봤는데 너무 많은 장미꽃에 속해 있어서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김동식님. 아, 친절한 우리 아인,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노래 좀 들을게요. 우리 대구 살고 계신 최영아님이 청해주신 이영숙의 타인이 되어버린 당신 먼저 듣고요. 이어진 노래는 지금 산책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청해주신 우리 평강공주님, 김상진의 석양길 나그네 청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살고 계시는 남준호님도 그 김상진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조용하고 적막한 저녁 옛 생각에 젖어 한 곡 신청합니다. 김상진의 어느 여인에게 청해 주셨는데 네 그랬는데 요 노래는 합쳐서 드려야 되겠네요. 아 석양길 나그네는 들꽃님이 청해 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숙의 타인이 되어버린 당신 그리고 들꽃님이 청해 주신 김상진의 석양길 나그네 이어집니다.

꽃 얘기에 취해서 두 시간이 어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시간 마무리 곡은 최희준의 하숙생입니다. 우리 오수택님의 신청곡이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별 생각 없이 늦장을 부리다가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길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앞서다 보니 꼭 챙겨야 할 물건을 빠뜨리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며 낭패를 보기도 하죠.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상생과 은혜의 가치마저 놓치며 살아가곤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원만한 결과를 읽어내기 위해 우리는 평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박정식의 영원한 진리여 듣고 왔습니다. 평소 운동을 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릴 일이 생기면 금세 숨이 차오르거나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준비되지 않은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만 한다면 그 일의 매듭을 제대로 짓기는커녕 일을 그르치기 십상일 겁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고 만다. 고요할 때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닥쳐올 일이 당황스러울 리 없고 막상 분주한 일 속에 있으면서도 고요한 본래의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의 주인이 돼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고 평화로울 때 다가올 날을 대비하는 마음. 그 지혜로운 일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 공부를 챙겨야 할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성가 120장 무력 충만 이 세상에, 성가 116장 영산대회 3000년에.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말 다들 잘 아시죠? 버스가 오기 전에 미리 정류장에 나가 기다렸다면 놓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미 상황이 어긋난 뒤에 하는 후회는 늘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또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는 말도 있죠. 천천히 꼭꼭 씹어 삼켜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온전히 내 것이 되듯이 어떤 일이든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정성을 들여야만 원만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이 없을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이 몰아치는 분주한 순간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고 전체를 살뜰히 챙기는 성숙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고요할 때 다가올 일을 챙기고 바쁠 때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법. 이 조화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할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인의 의식 거쳐, 고우리의 노래고요. 김희진의 참 자유와 큰 이익, 박재환의 도가의 공부는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다가올 일을 미리 살피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더욱 원만하고 성대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순간에는 일에 치여 우왕좌왕하기보다 오히려 일이 없을 때 그 여유로운 마음을 중심에 꽉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한가할 때 미리 준비하고 분주할 때 고요함을 챙기는 이 지혜로운 리듬 속에서 나날이 성숙하고 성대한 성취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기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 움직일 때 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정이 따로 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할 때도 공부하는 마음이 있고 정할 때도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통과 정을 하고 그것이 구별이 딱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통합니다. 일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통과정이 망했다는 것은 통과정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이런 대로,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그 정과 일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없이 대치공. 대치하는 공이 이거 마칠종자잖아요. 마칠. 끝마친다. 마칠종자니까 통과정이 따로 구별이 없고, 아, 내가 통할 때 정으로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무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생긴 것을 또 다스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끝나면 곧, 그렇게 되면 곧 대경, 경계를 대하는 것이 생각이 귀총, 돌아갈 귀차, 돌아갈 귀. 그리고 귀입을 양족전, 그러면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 귀법 이역전, 그러면 법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그렇게 돌아갈 귀차. 근본으로도 생각이, 통할 때는 통할 때대로 생각을 하면 근본으로 가고, 본래 공적한 자리, 본래 지혜스러운 자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요. 이 근본은 공정영지의 자리죠. 공정영지의 자리 가니까 경계를 대하면 요란해졌다 그러면 공적한 마음을 딱 찾고, 아무 생각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 영지의 마음이 돌이켜서 대치하는 공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스스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 우연히 심심 계도하야 임은 쌍수하야 방위 무사연이니 약여시 즉 진가위 정해 등지하야 명견 불성자야 아니라. 우연히 우자는 이것이 이게 만날 우자고 만나다. 어리석을 우자는 이후에다 마음심을 쓰면 이게 어리석을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대. 그때 어리석을 우자가 마음심자를 쓰고 짝 우자는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짝꿍이다. 짝 우자. 근심 우는 똑같이 우는 마음심자에서 이거 우 근심 우. 이 근심 우에 대해 인변을 쓰면 우등상할 때 뛰어난 우자. 뛰어나다 할 때, 우등상할 때 뛰어나다. 성씨 할 때 성. 운임금 할 때 그렇게 쓰는 게 성씨 운을 이렇게 써. 우자가 이제 어리석은 비슷한 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도야패.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선악 경계. 선한 경계든지 약한 경계든지 어떤 경계든지 만날 때 그 말이에요. 어떤 인연을 만나든 사람이든지 경계든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만날 때 마음이 도에 합해. 근데 이 마음이 도에 합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도에 합하는 건데 이걸 도에 어떻게 합할까 그랬는데 어떤 과학자 교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주에는 파동이라는 원리가 있대요. 파동 원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 역학이라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주는 모든 것이 파동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달도 차면 기울면 또 차고 한 달에도 그렇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우리가 몸에 피도 깨끗한 피가 돌아서 맑은 나쁜 피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돌아서 깨끗해지고 나쁜 피는 또 걸러내고 또 깨끗한 피로 하고 모든 것이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오면 밤이 가면 낮이고 그래서 이상 모든 일치는 파동이래요. 그러면 이제 심심이 도에 돈, 경계를 만날 때 마음이 도에 합한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인과를 얘기할 때 상극과 상생이 있죠. 이건 서로 극이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상생은 서로 살아가는 위치예요. 그럼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는 것은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햇볕이고.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죽잖아요. 자꾸 상극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상극과 상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방 기분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나도 같이 합해줘.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고 싶은데 나는 산을 가고 싶어. 그럼 이것이 나는 바다로 가고 산에 가고 싶다. 그럼 이것이 상극이죠. 하나가 양보를 해. 그래서 똑같이 산으로 가. 그럼 이 상 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올라갈 때 나는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면 상극이고,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내가 좀 돌려서 같이 올라가지고 내가 같이 좀 내려가서 같이 양보해주고. 그 파동 원리 속에서 그 사람이 올라가 내려가는 것도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원리고 나도 삶의 원리인데, 누군가 하나가 한쪽을 합해주면 올라갈 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따로 되니까 저 사람이 올라갈 때 나도 같이 다른 마음으로 그걸 합해주고, 또 내려오면 나도 같이 다른 거 안 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생과 상극이 상대방의 이 그 하고 싶은데 나하고 절충을 해서 양보를 많이 하면 한 10번, 15번 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생과 상극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 다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궤도에 도에 맞춰줘. 자,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한 살, 두 살 되면 대소변을 다 가리나요? 그럼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 한 번씩 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잘 도와줘야 돼. 그 아이의 그 생체 리듬에 맞춰서 도와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한 살, 두 살에 끝내니까 두 살에 안 끝냈다고 막 꾸중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궤도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서 어른이 나이 더 많이 먹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는 부모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100번, 1000번 양보하기 때문에 살아요. 상극은 양보를 많이 받아야 돼요. 부처님은 최고로 양보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석가모니처님이 일국의 왕도 놓고 나왔잖아요. 누굴 제일 중생을 위해서. 대종사님도 중생을 위해서 나왔어요. 가장 크게 양보하신 어른인 대종사님, 이제 성자들이에요. 그러면 걔도 심심히, 걔 도에 합하려면은 양보를 내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울에 그 오일 씨를 심으면 상추 씨를 심으면 죽지요. 겨울에 살리는 법이 있어요. 가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상추가, 오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해주면 겨울에도 살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비닐을 많이 세우고 씌우고 거기다 오이 기르고 상추 기르면 살잖아요. 이게 상극과 상생이 있지만 그걸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면 돼. 이게 상극이라는 게 정해지고 상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원리는 그렇지만 원리를 벗어나서 도와주면 상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과 원리. 인과 원리고 인과를 내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의 도수를 그대로 가면서 겨울이라는 도수를 없앨 수는 없는데 겨울에 내가 상추하고 오이를 잘 심어서 흘리는 것은 겨울의 도수하고 상추의 같이 아울러서 살려주는 거예요. 개 도에 개합하는 것은 그 갖고 있는 경계나 상황이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사람, 그 사람하고 이것을 상황을 잘 맞춰서 가는 것이 도의 합의라는 거예요. 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만날 때 그 인연이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디 부산을 어디 갔다 오다가 저기 경남 함양을 지나가지고 어디 지역을 지나가는데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비닐하우스 속에 빨간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속에 지나가 빨간 열매가 이렇게 사람이 손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게 무엇일까, 겨울인데. 제가 궁금했어요. 갈 때 궁금인데 올 때 이제 거창인가 지나가는데 올 때 궁금해서 이제 그 옆에를 제가 가면서 저 집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딸기는 보통 바닥에 있는데 딸기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딸기를 보니까 수경재배를 해요. 한 제가 5, 6년 전이니까. 근데 그 농촌 그 시골에 그 농부인데 그 제가 어떻게 처음 봤는데 이 딸기를 이렇게 수경재배를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덴마크 이걸 하기 위해서 5년을 다녔대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했는데 실패하고 또 갔다 와서 해서 지금은 이 딸기를 수경재배하는데 달고 맛있고 깨끗하고 최고의 상품이 돼. 5년 전에. 근데 어떻게 해서 좋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가격은 어떠냐 그랬더니 보통 딸기 재배보다 3배 내지 4배 수입이 된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현재 한국의 경기하고 또 한국의 그 상권하고 과일을 수요하는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해서 거기다 맞췄어. 딸기하고 우리 한국 날씨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 과일을 좋아 쓸 수 있는 상황을 맞추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3배 내지 4배의 수확을 얻어서 편하고 서서 따니까 일꾼 구하기도 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어떤 인연을 만나서 도의 합의를 좋은 열매, 좋은 기술, 좋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보고 연구를 하면 수입이 많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요새 샤이니 그 포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맨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비싸고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많아진 대신에 좋은 것이 있고 조금 많이 떨어진 것이 있어요. 많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질이 좀 약간 약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 현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농작물 삶의 그 방향하고를 잘 맞추면 이렇게 3-4배의 수확을 얻고 수입도 얻고 또 이제 많이 흔해지면 좀 어려운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경계를 만나 인연을 만나고 그를 만났을 때 마음을 어떻게 그 도에 잘 맞게 쓰느냐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문 쌍수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운전해요. 어떻게 쌍수? 이거는 쌍수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닦는 건데 예, 공정영지 또 하나는 정의 쌍수죠. 정과 해를 같이 달. 아까 얘기대로 경계를 어지러운 경계를 만나면 정으로 다스리고 혼침하고 잘 모르는 경계를 당하면 지혜를 자꾸 다듬어서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만난 경계가 어렵고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지럽고 산란한 것인지 구별해서 정과 해를 쌍수하고 공정영지 근본 원리를 잘 마련해서 닦으면 바야흐로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면 어려운 경계, 산란한 경계가 바로 정이 오고 또 뭘 잘 모르겠으면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마음을 많이 모아 생각을 하면 그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일이지 무사인이야. 그러나 막 고민하고 고되고 막 틀어지고 안 되고 하던 것을 해야 되니까 일이 많이 생기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대치를 많이 하면 잘하면 일이 없이 그냥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사인이야. 어떻게 마음이 인연을 따라서 다 도에 맞게 해. 아까 이것처럼 거슬리지 않고 그 아까 제가 파동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아까 오이 씨가 원하는 대로 상추가 원하는 날씨를 하듯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잘 알아서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산에 가기를 좋아하는데 바다로만 간다면 안 되고 또 낮에를 좋아하는데 밤에 이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돼. 근데 그것이 그 원리를 알아 처음에는 잘 서로 맞게 조절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면 서로 이제 합일이 되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많이 하다 보면 아 나한테 다 많이 맞춰주니까 나도 이제 그렇지 않게 내가 상대방을 맞춰줘야 될 때 생각을 가지게 돼 인간이니까 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내가 먼저 도를 맞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그걸 가야 되는데 아까 상추하고 오이를 하듯이 사람도 자녀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동지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을 자꾸 내서 상대방이 먼저 맞춰주는데 공부하는 것이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맞춰주는 사람이 먼저 많아야 따라오는 사람이 그 사람도 같이 나중에 맞춰주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에 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도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도에 맞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쌍수가 돼서 그냥 이 사람 만나면 나도 그냥 이렇게 일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일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이 한지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맞춰서 많이 해요. 마음이 도를 맞춰. 저 사람 도에 맞춰 저 일에 도를 맞추고 아 비가 오면 우산을 받고 눈이 오면 또 난로를 피고 날이 더우면 또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자꾸 맞춰가. 그렇게 이와 같이 한지 어떻게 진 참으로 가히 정과 해를 같이 등등하게 같을 등이잖아요. 같게 돼 가질지 가지다 등은 같다. 같게 정과해를 같이 가자. 정과해를 같이 안 가지면 하나가 부족하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과해를 같이 가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마지막에 많이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돼서 정과해를 같이 가자. 아까 말씀대로 지혜는 정의 크기에 따라서 지혜가 크게 열리고 크게 솟고 그렇기 때문에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큰 정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정이라는 건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또 어지러운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기죠. 그래서 방죽에 물이 있어요. 돌을 던져도 물이 흔들렸어요. 그럼 절대 거기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이죠. 물이 흔들렸어요. 물이 가만히 고요하게 있어야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연을 만났을 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 바른 지혜가 솟고 바른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밥을 반찬을 그 김치국을 담아도요 잘 익어야 밑에서 푹 솟는 마음이 있고 그 고추장이나 된장도 다 속에가 많이 잘 익으면 푹 솟는 것이 있어요. 익고 맛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도 많이 가라앉히고 산란한 마음을 한 대로 뭉치면 거기서 지혜가 솟아나요. 근데 저는 이제 대종사님처럼 대각을 해서 큰 지혜만 솟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떻게 그렇게 대종사님처럼 큰 지혜가 솟지 그렇게만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것도 솟아요. 내가 이거를 전혀 몰랐던 것인데 생각을 많이 하면 어느 날 아 그것이 그렇지 아 이것이 이렇지 하고 작은 것이 솟아 작은 것이 많이 솟으면 이제 큰 것도 솟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지혜도 내가 모은 힘으로 마음을 모은 힘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무엇을 찾는데 많이 찾아도 안 찾아져요. 근데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 그때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지 그래서 거기서 찾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거기서 알았던 그 옛날 했던 걸 그대로 솟아나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솟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닫혀 있다가 막혀 있다가 내가 그냥 막 생각이 안 나서 막혀서 안 나 생각이.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했었지 하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솟아난 거예요. 아까 빨리 찾으려는 마음이나 하려고 했던 마음, 살려놨던 마음이 어지러웠던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딱 나오네요. 그것이 생각이 솟는 것이고 그것이 아는 것이 솟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길어지고 깊어지고 많이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솟는 것이다. 자,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셨는데 영광에서 태어나 대각하셨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대각하신 것을 누가 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 주었다든지 누가 주었다 그러면 우리도 누가 주기 전에는 대각을 못해요. 대종사님이 스스로 깨치고 많이 연말하셨다고 그것이 스스로 깨치셨잖아요. 그럼 스스로 깨친 게 소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주만의 모든 본원이 그것의 일원이다. 그래도 우리가 재불조사 법무중생 성품이다.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수학 얘기도 가끔 하는데 1, 2, 3, 4, 5, 6, 7, 100을 외우고 99단을 외우는데 스승님이 주어서 내가 외운다. 수학선생님이 주어서 외운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그 언제까지 외워서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솟아나야 그것이 외워지는 거지 스승님이 주어서 외우면 다 외죠. 그리고 자기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독학으로 계속해서 자기 것이 조금 열리면 그것이 연결돼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한테도 솟아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근본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되는데 갖게 되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아까 조그만 것이 일어나 아 그것이 그렇게 되네 아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대종사님 말씀은 똑같네 그것이 나한테 솟아날 때가 있어 한 번씩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아 이것이 솟아나는 것이구나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면 솟아나 그래서 이것이 대종사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나 우주의 진리나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이 갖는 것을 본인이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과정도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서 연습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게 참으로 정과 해를 같이 갖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데 스스로 생각을 많이 모으시고 하시면 열린다. 이것을 명견, 밝게 본다. 불성. 불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 불성을 받게 본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그 자꾸 걔도 인연을 만나서 공부했잖아요. 자기가 그 쌍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된 것인즉 정과 해가 같이 가져서 그렇게 되면 정 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다. 근데 정산종사님께서요, 부처가 있는데 정화신불이 있고 편화신불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정화신불은 모두를 다 깨치세요. 편화신불 그 중에 일부만 아는. 우리가 다 부처는 왜 그러냐면 편은 부분만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건 내 걸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아는 거지 우리가 대종사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정산종사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리가 내 마음을 갖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것이지 우리 진리만 아는 것 같고 내 것을 못 찾으면 아닌 것이죠. 정과 해를 같이 가진 것이 정화신불하고 편화신불인데 우리는 편화신불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인데 편화신불이라는 것만 조금씩 알아도 아, 내 속에가 진짜로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이 솟아나는 것, 또 열린다. 그 열리는 것이 그 조금만 해도 재밌어요. 궁금하고 잘 몰랐던 것이 아, 자기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알아. 근데 막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수학을 배우는데 50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49문제는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한 문제는 추리를 해야 돼요. 제가 49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했는데 이것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0: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홍품 1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원음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더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사랑을.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7장 법문입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나 봐. 이게 뭐야?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하게 웃는 아무지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이 이런 우리 사이 같이 영원히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5월의 비는 자연이 써내려가는 가장 생기 넘치는 문장이라 했던가요? 어제 잠깐 내린 비로 중앙총부의 초록들이 한결 더 투명해지고 짙어졌습니다. 그 초록빛이 그대로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5장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대가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우리는 항상 신의를 지키고 살려야 하나니 진리는 언제나 살리는 자에게 인을 주고 큰 일을 맡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상대가 나에게 비법으로 상대해 오더라도 한 걸음 물러나 정법으로만 대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도 참회하고 자각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 일도 성공하게 될 것이니라.

진리는 언제나 살리는 자에게 인을 주고 큰 일을 맡긴다는 말씀 묵직하게 다가오죠.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콘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메이저 1악장 모데라토 노빌레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거나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들이며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하거나 쉬면서 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일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일이 맡겨져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고 했죠. 늘 마음에 공들이며 작은 일에도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군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여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좌선가 한마음 한소리로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속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 안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의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불조사가 다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착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색 명리와 처자와 권속이며 의식주 등에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제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사람들이 혹 좋은 묘터를 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묻히리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사람은 명을 마치는 찰나에 영식이 바로 그 터로 가게 되어 그 주위에 인도 수생의 길이 없으면 부지중 악도에 떨어져서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1. 한 제자 무슨 일에 대종사의 명령하심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그대의 고집을 세우면 큰 일에도 고집을 세울 것이니 그러한다면 모든 일을 다 그대의 주견대로 행하여 결국은 나의 제도나 천도를 받지 못할지라. 제도와 천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내 비록 그대를 구원하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리라. 22.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세간의 모든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매일매일 법설을 들어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나가면 자신의 천도만 될 뿐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법계에 사무쳐서 이 주위에 살고 있는 미물 곤충까지도 부지중 천도가 될 수 있나니 비하건대 태양 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히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눈과 얼음이 자연 녹아지듯이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또한 녹아지기도 하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나니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요.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각기 마음을 반성하여 보면 자기는 어느 사람이며 장차 어찌 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18장에서 2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고우리의 노래 하늘사람 땅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4 말씀하시기를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로 돼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에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으시어 사생의 자부요 삼계의 도사가 되시나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평생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으며 불보살들은 형상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이시어 미래세상 영원히 무루의 복락과 무량한 해를 얻으시나 범부들은 재생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에는 실효가 있는 듯하나 떠날 때에는 허망하나니라. 55.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56. 조 전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막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서원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 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데 전력하라.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니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사후의 법설도 들어야 마음에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항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대들은 종종 법의 우로를 잘 받으라.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법무가 변하여 부처가 될 때까지 각자 각자가 하나하나 실지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 세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57.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며 벼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해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며 한 딸은 기념삼아 달아메어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와 같이 사람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으나 과거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다 소비만 하여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신하여 방탕은 아니하나 새로운 복과 해는 닦을 줄 모르고 늘 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복과 해를 장만하여 삼대력을 키우며 복도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그 대부분을 정당한 사업에 써서 그 복이 더욱 쌓이게 하는 사람도 있나니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도 남용을 하거나 허비만 하면 복을 덜어 앞길이 볼 것 없는 것이요 심신의 수고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부 사업에 힘쓰는 이는 해복이 항상 유여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지엽 같고 견성 성불은 그 근본이니 근본에 힘을 쓴즉 지엽은 자연히 무성하나 지엽에 힘을 쓴즉 근본은 자연 말라지나니라. 신통은 성현의 말변지사이므로 대종사께서도 회상을 공개하신 후에는 이를 엄금하시고 오직 인도상유업법을 주체삼아 중생을 제도하시되 일용범절과 평범한 도로서 하시었나니 이것이 무상대도니라.

온 형제로서 융화하고 나아가 세계 종교의 화합과 전 인류의 평화가 이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무경에 천지의 허물을 받음이 선의 포태라 함은 선은 도교를 말함이요 포태는 단전주 선법을 말함이라. 이는 과거 음시대 최고의 정신수양법으로 노자께서도 80년을 선지 포태하셨다는 뜻이니라. 또한 천지의 정멸을 받음이 불의 양생이라 함은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는 대적광전, 즉 천지의 정멸을 받아 부처를 양성한다는 뜻이니라. 그리고 천지의 조서를 받음이 유의욕대라 함은 육아에서 천지의 조서를 받아 입신출세한다는 뜻이므로 천지의 조서를 받으려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나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조서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라. 35. 대산종사. 원기 64년 7월 천도교 용담성지를 참배하고 말씀하시기를 성현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앞뒤로 발맞춰 다니므로 수은 대신사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해월신사께서 그 법을 이으셨나니 두 분의 신의와 정의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같으니라. 수은 대신사와 해월신사를 이 땅에 내시고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이 나라에 복조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 일이 수은 대신사 일이요 부처님 일이며 부처님 일이 수은 대신사 일이요 대종사 일이므로 천도교만 5만 년 운수 받는다 하지 말고 원불교가 잘 되는 것이 천도교가 잘 되는 것으로 알아야 대신사와 대종사의 행적을 만대에 꿰뚫어보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동귀일체이므로 이 어른을 숭배하고 이 성지를 참배하나니 우리가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라도 이 땅에 세계 종교연합기구를 탄생시키고 세계 훈련장소를 만드는 것이 수은 대신사와 해월신사의 뜻이요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뜻이요 공자와 노자와 부처님과 예수님의 뜻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하면 나는 이 불법이 출세관이 아니라 세간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현하는 그런 불법을 만들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이 속에 담겨 있겠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제 2장의 지금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장. 3장은 이제 어떻게 지금 뭐를 지금 하시는 석존의 지혜와 능력 이걸 쭉 밝히시는 거예요. 이 불교를 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것은 왜 밝히시는가 하면요, 이 석존의 지혜와 능력이 현재 조선불교에서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불교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 우리 여기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살아, 이틀 살아,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 금방 가네요. 세월 빠르죠? 그래서 세월은 유수 같다 그러죠? 금방 가요. 이렇게 살면은 자기가 사는 어떤 삶의 패턴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거기에 젖어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도 삶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법이죠. 그렇죠. 이런 불교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3장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요. 이제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4장의 내용을요. 이제 요약하면요.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4장은요.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자,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불교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인도에서 났죠. 또 어디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중국을 통해 들어왔죠. 그러니까요, 바깥의 불교를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실정, 그러니까 조선 내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적합한 그런 그 불교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혁신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방의 불교 그대로를 우리가 모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화 시켜가지고 이게 말이죠. 그냥 우리가 모방하는 거 하고 자기 것 만들어 갖고 실천하는 거 하고 다르죠. 그냥 모방하는 거 하고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거 하고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기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따라서 해야 됩니다. 처음엔 따라서 하지만도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자기 것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으면은요, 그냥 받아들인 그 불교를요 자기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것 만들어야 돼요. 한국의 불교, 조선의 불교로 다시 재탄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원불 앞으로의 해상을 통해서 다시 말이죠, 외방의 불교를 바깥에 있는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4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멋지죠. 이렇게 지금 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소수인이 중심이 된 출세간 불교에서 생활 속에서 대중과 더불어 행하는 불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5장은요, 이 출세간에서 이게 뭔가 하면 세간으로 끌고 오겠다. 세간으로 끌고 오겠다. 이래야 되죠? 이게 뭡니까? 출세간에서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우리가 원불교는 생활불교 그러죠? 생활화 그러죠? 그러니까 세간의 불교로 끌고 오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요, 조선불교 혁신에서 밝혀진 5장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원불교의 이념과 사상 속에 지금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녹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세간 중심의 불교에서 세간 중심의 불교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지금 저 재가와 출가 그 얘기를 했지만도 저 새로 오신 남자 선생님, 예, 남자 선생님, 출세, 세간과 출, 세간이, 재가와 출가가 뭐냐고 물으셨죠? 예. 재가는 뭔가면요, 세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출가는 뭔가면요, 성직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딱 구분이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세간, 그러니까 그 출세간 중심의 불법을 말이죠. 세간 중심의 불법으로 나는 실현하겠다 하는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지금 여기 지금 덧장에서 지금 밝혀주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6장에서는요, 분열된 교과목을 통일하겠다. 교과목. 이때 이제 지금 대단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가면요, 선종 있죠? 또 선종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교종 있죠. 그러면 선종 그러면은요, 선중심의 종단이죠. 교종 그러면은 교중심의 종단이죠. 그러면 연불종 있죠. 연불종은 뭡니까?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에 귀하는 것이거든요. 이래갖고는요, 교과목들이 다 나눠져갖고 종파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선불교, 지금 과거 선천시대 불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다 모습이 말이죠. 이 지금 종파가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이 갈려져 있는 모든 종파를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교과목이죠. 이게 교과목이요. 뭐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갖고 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종을 생긴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 가지고 이 교과목들을 다 통일하는 거예요. 싹 통일하는 그런 불교로 나는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지금 이게 지금 6장에서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합불교죠. 종합불교. 종합불교를 나는 만들겠다. 이런 모든 교과목들을 다 하나로 종합하는. 종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혼합은 뭔가면요, 섞이는 것이죠. 그냥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종합이 돼가지고 연불 하나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선 하나 속에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요, 천태. 그러면 천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종합이에요. 그냥 섞여 있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종합된 그와 같은 불교로 나는 혁신을 하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말이죠. 지금 6장에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런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마지막에는요, 등상불 숭배 신앙을 법신불 이런 쌍, 자, 등상불 신앙. 신앙을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이죠. 완전히 핵심 아닙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의 가장 마지막 핵심은 뭔가면요, 등상불 숭배를, 절에 있는 등상불을 숭배하는 것을 법신불 일원성의 숭배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말이죠, 조선불교 혁신론 마지막 7장에 이렇게 지금 피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을 통해서 원불교가 어떻게 지향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원불교가 어떻게 지향해 가야 될 것인가만 아니라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그 길을 초선불교 혁신론에서 이와 같이 명쾌하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고 계신다. 그 밝혀주신 내용이 말이죠.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그 이제 쭉 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조선불교 혁신론이 확실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비교 고찰을 이제 해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와 이제 비교를 하는가 하면요, 여, 지금 오신 분들 만해 한용운 스님 아십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어떤 스님이십니까? 독립운동가요? 그렇죠. 33인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개미 독립운동. 33인에 한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만에 한용운 스님이,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걸 읽은 거면, 조선불교 혁신론. 그런데, 만에 한용운 스님도 이제 불교 혁신에 대해서 하나 쓰셨어요.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쓰신 책이 뭔가 하면요, 조선불교. 뭡니까? 유신론. 이렇게 갖고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걸 쓰셨다, 이 말이죠. 자, 유신론. 하, 그런 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요. 그 불교 혁신을 이해 가지고요. 불교 혁신을 이걸 쓰시기 전에요. 유신론을 쓰시기 전에 이걸 이제 불교 혁신을 이해 가지고 어딜 가신가 하면요, 일본 불교계와 일본 불교계를 가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본 불교계를요. 그러고는요, 그 당시에 일본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죠. 안 그랬습니까? 훨씬 빨리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보다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서양의 문화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이 받아들였는데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했던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뭐는 안 받아들인가 하면요, 서양의 종교는 안 받아들였어요. 종교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이씨,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1: 정신은 깨끗이 않겠다는 얘기죠.
0: 기독교를 안 받아들인 거요. 기독교를 안 받아들인 거요. 일본은요, 일본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완전히 불교잖아요. 그 서양의 문화를 받아, 그게요. 이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에키스다. 제가 이제 그런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문물은 빨리 받아들였다 말이죠. 그 빨리 받아들인 서양의 문물을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일본 가셔서 다 섭렵을 하세요. 그 섭렵을 한 안목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이 양반이 뭔가 하면요, 지금의 불교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불교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제 이게 다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는 뭔가 1909년에 집필을 시작해요. 이 조선불교 유신론의 집필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1909년에 집필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집필을 하시는가 하면은 백담사, 설악산 백담사. 백담사가 어떤 곳입니까? 아이고, 다 아시네. 백담사 가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담사가 전두환 때문에 떴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집필을 해가지고 이 불교 유신론을 이걸 뭔가 말이죠, 탈고를 하는 거예요. 팔고래고 거기서 팔간 날 해요. 제 말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시인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요즘 날씨가 좋을 때 하늘을 보면요.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고 높고 깨끗한 게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어요. 안 그래도 좋은데 어제 시원하게 비까지 내리면서 오늘 하늘은 더 맑고 화창한 것 같죠? 세상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데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해보면서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5월 13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 비행기 전해드렸어요. 상쾌하게 시작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이 계시는 곳의 풍경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아침 어디서 뭘 하면서 특가정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계신 곳의 풍경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하늘은 어떤지 좀 궁금해져요. 올 봄에 그래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황사라던가 미세먼지라던가 뭐 주황빛 하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았었나? 입방정이라고 혹시라도 막 이렇게 등장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봄치고는 파랗고 예쁜 하늘, 지금 쾌청한 날씨를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마치 가을 하늘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날씨도 좋은데 하늘까지 맑으니까 좀 시원하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은 것 같고 야 하늘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날들? 또 이 비 내리고 나니까 진짜로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흙 냄새, 풀 냄새, 나무 냄새가 또 진하게 풍겨와서 어제 퇴근길에도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곳곳의 변화와 냄새와 향기와 하늘과 풍경과 이런 것들 만끽하고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하늘은 어떤지, 어떤 기분으로 오늘 아침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저희와 오늘도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저희랑 친구 맺으실 수 있어요.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416님이 그야말로 화창한 아침이네요. 덕분에 기분도 업! 하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며 글 주셨고요. 126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요즘 틈날 때마다 날씨 정말 좋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좋을 때 좋은 거 많이 많이 누리고 삽시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니까 좋을 때 이렇게 또 흥분하고 감동받고 뭐 행복해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굳은 날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날들도 있으니까 좋은 날일 때 누리고 굳은 날일 때 잘 견뎌내고 그래 보자고요. 자,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신속 정확하게 쌩하니 배송해드릴게요. 역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캔디맨, 5월의 보이프렌드, 딕펑스, 한강에서 놀아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캔디맨, 5월의 보이프렌드, 딕펑스, 한강에서 놀아요. 진짜 요즘 한강 방문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곳곳에 행사들도 진짜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진짜 많다더라고요. 많이들 어디든 좋으니까 날 좋을 때 많이 돌아다니세요.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분들이라도 좋은 날씨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5216님, 연아님 오늘은 저희 첫째 생일이에요. 아우, 지금 아침 먹으면서 특가장 듣고 있는데 연아씨가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어머! 뒷번호 5216번을 가진 부모님의 첫째, 오늘 생일 맞은 첫째, 아침 먹으면 특가장 듣고 있는 첫째 생일 축하합니다! 아, 5216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해 전인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 오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감격적인 날이었을 테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첫째를 이렇게 또 씩씩하게 키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첫째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태희의 노래입니다. 달팽이.

테이의 달팽이, 제이 피처링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토스트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폴킴이에요. 초록빛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멜로망스 My Days 전해드렸습니다. 2부 첫 곡이었어요.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동해동해 채채차 여러분과 동요한 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우리 특화점 고객님이 신청하신 음악 택배 쌩하니 저희가 잠시 후에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아짜염 오늘은 어떤 노래 신청하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하고 싶은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도 마음껏 담아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신청하신 노래 배송해볼까요? 유빈이에요. 숙녀.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534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준비했어요. 마이클 잭슨의 잼 그리고 데인저러스 두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9534 고객님 신청곡 왔자용.

뒷번호 9534님이 가타가부터 말 없이 그저 듣고 싶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잼, 데인저러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뒷번호 8072님이 영화 개봉했나요? 저도 보러 가야 하는데 완전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오늘 개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신청곡 배달을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내일도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부 끝곡 조이의 안녕 전해드리고 3부 동해동해 차차차 준비해서 올게요.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torture you!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6: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이하이 계절의 우리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에는 동이동이 차차차 귀여운 동요 한 곡 매주 만나보고 있어요. 오늘도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동요 한 곡 소개해드릴 거고요. 딸랑 종소리가 들릴 텐데요. 이 종소리 들리는 구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퀴즈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대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친구 맺으시고 1: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동요 만나볼까요? 박지훈이에요. Body Else.

촉촉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에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해동해 최최최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선생님 좀 왕왕 울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김수지 작사 작곡의 동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였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사랑스럽죠. 바로 내일 모레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라서 이번 주 동요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노래에서 딸랑 둥수리가 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들으셨나요? 내가 삐죽할 때도 땡땡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 내가 삐죽 할 때도 땡땡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 제가 좀 이따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사실 저도 좀 낯선 동요라 가지고 제가 큰 다음에 나온 동요 같더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내가 삐죽할 때도 땡땡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 아, 어제 분명히 연습을 했는데 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세요. 1번 상냥, 2번 포근, 3번 따뜻, 4번 편안. 1번 상냥, 2번 포근, 3번 따뜻, 4번 편안. 짧은 문자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은 스승의 달을 앞두고 김수지 작사 작곡의 동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딸랑 종소리가 들린 구간이 있었죠. 내가 삐죽할 때도 땡땡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 내가 삐죽할 때도 땡땡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상냥, 2번 폭은, 3번 따뜻, 4번 편안. 1번 상냥, 2번 폭은, 3번 따뜻, 4번 편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똥떨어 똥

이문세의 Warm is better than hot 전해드렸습니다. 4부 첫 곡이었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앞서 동해동의 채채차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김수지 작사 작곡의 동요를 만나봤는데요. 귀여운 꼬마 친구들의 목소리 덕분에 더 순수하고 깜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동요였어요. 이 노래 구간 중에 내가 삐죽할 때도 땡땡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고요. 룸메이트 서연 너는 따뜻해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롱디 따뜻해줘 이지영 따뜻했던 커피조차도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정답이 무엇일지 들어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3번 따뜻이었습니다. 7698님 따뜻하게 내일 스승의 날이네요 해주셨고요. 1189님 따뜻 저도 처음 들어보는 동요예요. 따뜻으로 찍을래요. 어려워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 내일 아니고 모레입니다. 스승의 날 모레고요. 0845님 정답은 3번 따뜻. 정답과 상관없이 와락이나 얼싸안타라는 말도 좋네요. 2443님 오늘도 따뜻한 아침입니다. 학부모인데 마지막 선생님 노랫말에 제가 울컥했네요. 학생들과 일하는 곳인데 출근길 따뜻합니다. 3번 따뜻하게 보내주셨어요. 7477님 정답 3번 따뜻. 우리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순진했던 건지 스승님의 존재가 하늘보다 높았던 건지요. 우리 때는 그런 말 진짜 많았잖아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는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굳이 얘기하니까 또 너무 옛날처럼 같나요? 요즘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186님 정답 2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2번 포근. 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건 진짜 좋지만 오늘의 정답은 따뜻이었습니다. 8186님 땡! 7558님도 2번 모르겠어서 찍습니다. 선곡이 너무 좋아서 아침이 근사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근사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정답은 3번 따뜻이었습니다. 7558님도 땡! 6515님 3번 따뜻이요. 처음 듣는 동요인데 목소리 정말 귀엽네요. 2175님 정답 3번. 오늘 아침은 화창하니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네요. 보내주셨어요.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6123님 3번 따뜻. 내일 모레가 벌써 스승의 날이네요. 기념일이 참 많은 5월이에요. 덕분에 매일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해주셨고요. 3206님 정답 3번. 동요가 너무너무 귀엽네요. 저도 우리 학생들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어요.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6123님, 3206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잇지의 노래입니다. That's no no.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됩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이 되고요. 영화표를 결제하실 때 할인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요.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작은 영화관, 실버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한 영화관에선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를 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쁜 일상 속 영화관에서의 잠깐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 무엇보다 이 문화가 있는 날이랑 기존에 있던 우대 할인 같은 것들과 중복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영화 관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범수의 끝사랑, 백지영, 송유빈이 함께 부른 새벽 가로수길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베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헤르츠 아날로그의 연애 상담인 듯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종종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그냥 걸어봅니다. 걷기에 효과가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일단 서서히 가벼워지는 그 느낌이 좋아요. 무작정 걷는 행위가 단순해 보여도요, 생각, 우리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걷는 동안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걷는 것 외엔 동시에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 단순해지고 가벼워질 수밖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거 덜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할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뭐 그런 거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양희은 걸어요.